0: TBS EFM。
1: So smarts, your one.

같이 따라가긴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왔다 갔다 별로 목적 없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So, since my daughter's main mission of the day was clothes shopping, my wife and daughter sort of disappeared into stores. And I was kind of wandering around the neighborhood with no agenda whatsoever. So eventually, I found myself going into a store and browsing through a clothing rack. 그래서 너무 심심하고 밖에도 너무 덥고 해서 저도 그냥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막 이렇게 옷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옷을 찾던 한 여성분이 저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저 혹시 이거 다른 사이즈로도 있나요? So I found myself, going through clothes, right, racks, and suddenly a woman next to me asked me, "Excuse me, do you have this in another size?" 그래서 저는, "Oh, 아우, 저 여기 직원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하지만 뭔가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So I responded by saying, "Oh, I don't work here. I'm not an employee here." But right after saying it, I realized that I had this oddly satisfied smile on my face, on my mind, I guess, right? More like. 그래서 약간 좀 젊게 입고 나가긴 했거든요, 제가. 근데 아마도 그분도 정신없이 그냥 옷을 찾다가 그냥 옆에 뭐 그림자가 보이니까 그냥 물어봤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So I was dressed a bit casual on that day. Maybe, I don't know, she was just really busy and kind of chaotic, looking through a lot of clothes and didn't really know, and noticed somebody, next to her and just happened to ask me that question. 사실 옷가게 직원으로 이제 착각을 받은 적이 몇번 있긴 합니다만 다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So, honestly speaking, being mistaken for a store employee has happened to me more than once. 아마 다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뭐 그런 오해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뭐 불쾌할 수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Depending on the situation, right? That kind of misunderstanding can feel flattering, annoying in some situation, and even funny, right? 근데 저는 약간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내가 왜 기분이 좋았나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젊어 보였을 것 같아서. So I thought about why it made me feel kind of, happy. Maybe just the only reason was that, I must have looked younger than my age. 왜냐면 뭐 50대 한 중반을 가까이 가고 있는 아저씨가 그런 옷가게에서 일할 그런 가망성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아저씨처럼 그래도 보이진 않았다라는 어떤 생각. So anyways,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어떤 직원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저의 어떤 경험을 오늘 토대로 오늘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So I'm curious, have you ever been mistaken for an employee somewhere or for somebody else entirely? 어떤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직업이 뭔데? 혹시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한번 이런 이야기 좀 가볍게 월요일 프로그램 시작해 볼까 합니다. So again, the question is, have you ever been mistaken for an employee somewhere or somebody else entirely? 여러분들 답변 있으시면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오시면은 채팅방 있고요. 아니면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Prefab Sprout. The song is All the World Loves Lovers.

prefab sprout. All the world loves the lovers. So today's question or theme of the day is based on my experience over the weekend of being mistaken for a clothing store employee, right? I guess the right way to express my sentiment is I was flattered. 그래요. 1232님께서는 역시 힙하셨어. 성수동 직원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뇨. As expected, you must be so hip to think someone actually mistake you for a 성수동 employee. 이 성수동에도 근데 약간 조금 나이대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옷가게가 있습니다. 완전 뭐 아저씨들을 위한 옷가게는 아닌데. So one that I wasn't actually was not those like the hippest you know clothing store but rather kind of for older age group. 그래도 still, right? So I'm asking our kitten님 a question. 어떤 곳에서 직원으로 혹은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 In the intro, I said, you know, if you stand in a bookstore too long, 책방에서 책을 너무 오랫동안 읽고 있으면은 가끔 와서 책 여쭤보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I think you probably have that kind of experience. But as you know, most of the you know businesses, right? Their employees wear uniform, so I mean, there's no room for error, mistaking someone for someone else, right?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So I would love to know what your answers are if you have any experience like that.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it's a different kind of case, but you know, I was working as a producer. 지금처럼 진행을 하는 시절은 아니었고 그냥 PD로서 일할 때였었는데, you know, I have to meet and call a lot of people, right? And you know, about the show, 뭐 게스트일 수도 있고, 뭐 인터뷰이일 수도 있고, 그죠? So while I was doing that, right, I was you know interacting with people, right? I didn't really, you know, tell them who I was. I just tell them that, you know, I am from this program.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화 드리는데요. 뭐 이렇게 뭐 일 얘기를 막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오늘 프로그램 너무 잘 돼서 정말 좋습니다. 작가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작가로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And I was thinking maybe I didn't really tell them, you know, what my role was, you know. 뭐 이렇게 누구누구 PD입니다라고 이렇게 아마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you know, I did quite a lot of work as the role of a writer. 그러니까 작가 역할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 그냥 작가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르셨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별일 아닌데도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도 좋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얼의 곡입니다. 1985.

listen to a couple of tracks. Sergio Mendes featuring John Legend, Don't Say Goodbye. And the following track was David Choi, Something to Believe. So our question of the day, were you ever been mistaken for an employee somewhere? I also wrote that question, posted that question on our Threads account as well. Thread account에서도 제가 이렇게 포스트를 했는데 김 인트로 비비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다 땡땡에서 혹시 이거 물건 있는지 이렇게 찾아달라고 이렇게 질문 받으신 적이 있다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와, how does that make you feel?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니면은 불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I guess depending on the place and you know what you're feeling more at the time and those kind of things all kind of contribute, right? 감사드립니다. 김 인트로 비비님. 어서 제니님께서 MZ 직원으로 오해를 간절히 받고 싶은 1인이라고 하셨는데 I desperately want to be mistaken.

taken for an MZ generation employee. 그렇군요. 젊어 보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전에 카페에서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 제 앞에 일하던 친구가 제 실제 친구였는데 여중 때 같은 학교였는데 학교에서 유명한 얼짱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그만두고 나니까 손님들이 그 친구만 찾은 슬픈 사연이 떠오릅니다. It also reminds me of this bittersweet story back then when I used to work part-time at a cafe. So the person who worked the shift right before me was actually a friend of mine, and we went to same middle school, and she was one of those 얼짱, the school beauty. And after she quit the job, all the customers kept coming in, looking only for her. It's kind of a sad memory to look back on now. 그렇군요. 아, 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이셨으면은 참 그게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 한참 이제 어떤 외모나 그럴 때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You know, my daughter is in high school right now, and you know, I see her talking about her, you know, looks all the time. 외모가 어떻게 저쩌고, 친구는 이렇게 이쁜데 뭐 이렇게 나는 왜 이래? 막 이렇게. I hear a lot of those kind of you know, concerns from high school daughter. So 아마도 제니님도 그때 그런 시절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약간의 상처?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누죠. This is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제가 미리 준비한 트랙인데 약간 그 제니님 사연 듣고 드니까 좀 너무 슬픈 느낌이 드네요. Apologies for my song selection.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였습니다. In response to that, Jenny님's story, right? 스카프드루 낙타님께서 손님들이 그 얼짱 친구분만 찾았다고 하시길래 흐흐. 그 어디 커피집 사장님 잘생겼더라 하면은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는 그 심리는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So, kind of thinking about that story, Jenny님 has sent in earlier that the customers were looking for that 얼짱 friend. I just don't know the psychology behind it, right? Let's say there's a cafe whose owner is a good-looking dude, right? And the people would actually flock over to the restaurant and try to check him out or her out, right? Psychology behind it, 그냥 잘생긴 사람을 보고 싶은 psychology 아닐까요? I guess just very simple. 뭔가 이렇게 분석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궁금해서 사람들이 when people say somebody is good looking, right? 그러면 아니 얼마나 잘생겼길래 도대체 어? 한번 보자. 가서는 딱 보고는 아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약간 그런 또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I think just between friends, right? Just a fun talk. 이렇게 참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 이제 평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산들산들아님께서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20대 때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Back and when I was in my 20s, I used to work a part-time at a sportswear store. 그래서이기도 하고 오지랖 넓은 성향도 있어서인지 의류 매장 같은 곳에 가면 자꾸 다른 손님한테 말을 혼잣말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Now that is very interesting. Okay, because of that, combined with my naturally kind of a friendly, chatty personality, whenever I go to a clothing store, I find myself talking out loud near other customer, kind of talking to myself near other customers, not that customers, right? 그래서 저를 점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상하게 판매 의욕이 막 솟아서 어울리냐고 물어보는 손님한테 엄지척을 해드리고는 했네요. 크크크 이렇게. So because of this, people often mistake me for a store employee. And strangely enough, it fires up my inner salesperson. So whenever a customer asks me if something looks good on them, I can't help but give them a big thumbs up, LOL. 그렇군요. That is really unique, 산드산드라님.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직접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내 근처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옷잘 골랐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을 어울리는 옷을 잘 골랐네, 저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한다는 거죠. And then that person would actually overhear it, right? Because, you know, it is meant to be heard. 그렇군요.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산드산드라님. 그런 성격이시라는 게. And, you know, I think the stores would love it, right? Because, you know, sometimes when salesperson say something to you, that looks good on you. It really fits you, right? You kind of, you know, take that as sort of a sales pitch. 그러니까 옷 팔려고 저러는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But if you hear a fellow shopper saying that, something like that to you, you take it as a true, I don't know, compliment. 그래서 이제 구매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토어에서 약간 산들산들한 님 같은 분들을 이렇게 고용해.

그래서 세일즈를 높이는 어떤 전략도 있을 것 같네요. I think stores can actually hire a person like you, 산트산드라님, and you know, kind of boost their sales. 그냥 아이디어였습니다. 미스테리 샤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연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그러면 3, 4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Glenn Check입니다. Vogue Boys and Girls.

Hour 2 begins right now, and there's no better place to be than right here at the 101.2, 101.3. I'm your producer and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the encore broadcast waiting for you again at 6 p.m. and another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YouTube on 보이는 라디오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 can find our 보이는 라디오 in real time. 또 실시간 소통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고요. 카카오톡 앱에서 오픈 채팅 들어가신 뒤에 1012-1013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of course, our text line is always open. Send your messages to sharp1013 for 51 for short text and 101 for longer messages. And your stories, your song requests, your little moments from the day, they're what turned this show from a broadcast into a conversation. So we want to get you involved as much as possible. Please let us know your thoughts and anything, okay? Anything that's on your mind. 좋습니다. We a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you know, experiences of being mistaken for an employee at certain places. 아까 산들산들한님 메시지 소개해드렸잖아요. Whenever she goes to a clothing store, she would kind of talk to herself loudly enough near another customer that they can actually hear her saying. 근데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산들산들한님께서 이런 메시지 주셨어요. 요즘엔 모르는 사람이 괜히 말 걸면 왜 저래 하는 세상이 되었죠. 사실 90년대나 2000년대만 해도 같은 공간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볍게 말 거는 게 크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는데 요즘엔 참 그런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된 듯합니다. That is so true, I think, yes. Back in the 90s and even early 2000s, like you had people kind of going up to strangers and, you know, have light conversation, you know, about clothing or something, you know. But these days, it's just not a polite thing to talk to a, you know, total stranger. That is the trend, I guess. That is the, you know, the cultural, I don't know, context of the society that we are living in right now.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Big difference there. 하시면서 카페에 바리스타가 잘생기면 즐거운 마음에 보러 가는 것도 있어요. 흐흐흐 이렇게. 그렇군요. So adding to that message was that, you know, if the cafe barista is a good-looking dude, maybe, you know, just makes you want to go there even more. boosting sales,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죠.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독더미 님도 오늘 사연, 오늘 질문 관련해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저는 직원으로 오해받은 적은 없는데 아이 학교 갔을 때 1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인 줄 안 적은 있어요. Just like my friend who was mistaken as the nursery school teacher. 어린이집 직원으로 이제 오해받은 제 친구하고 비슷하시네요. 그리고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인으로 착각하신 분이 있었고 어떤 일본인 분은 심지어 저한테 길을 물어보셨던 적이. 그래서 아, 저도 여기는 처음이라 하면서 맵 어플을 켜니까 그제서야 아, 미안해요.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So when I went traveling in Japan, some travelers had mistaken me as a Japanese native local there. So they even asked me for directions. So when I turned on the map application, they said, "Oh, I'm sorry." 저도 참 미국에 살 때 다른 나라 사람으로 오해받은 적이 참 많거든요. I was mistaken for a different nationality so many times. 이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nationality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기분이 좋은 적도 또 나쁜 적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주셨는데요. 독더미님 사연과 함께 박정현 씨의 곡인데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졌는데요. 주말에 마이클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여운이 가시질 않네요. 혹시 미리 신청곡 가능하면 Just Call My Name, I'll Be There, Jackson 5, I'll Be There 신청합니다. I went to see the Michael Jackson biopic over the weekend, and the lingering after effects of the movie just won't fade. If it is possible to make a request for this song, I would love to hear it. 그렇군요.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about this, Michael Jackson biopic. I think it's titled Michael, right? Michael. A lot of mixed reviews. 이제 소셜 미디어를 쫙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mixed review. I think some positive and some negative, depending on who you ask, right? 저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음악에 충실했다라는 그런 평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would agree that they really focused on the music. I guess story and what kind of things that they wanted to concentrate on. I guess that kind of generated a mixed review, right? Because you might have been looking for certain things from this biopic.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거를 되게 보고 싶었다, 어떤 부분이 다뤄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면은 실망감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좋았다. 그 부분에서 갈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잭슨 5, I'll Be There. 제니님의 신청곡인데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잭슨 5, I'll Be There.

That was Abby there. Jackson 5 was requested from Jenny님, who watched the Michael Jackson biopic the movie over the weekend. And just 그런 영화 보고 나면은 확실히 와, 그 이펙트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죠? And really interesting thing was that the person, the actor who played Michael Jackson, right? Was Michael Jackson's one of nephew, one of nephews of Michael Jackson.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and I guess it had to be somebody who is related by blood. Michael Jackson과 뭔가 혈연 관계 누군가가 연기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It had to be somebody who is related. I'm not sure if it is if he is blood related. He might not be, right? But just a thought that I had, right? 그만큼 연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비델 곡을 들으니까, you know, Mariah Carey 버전 아비델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아비델은 방금 들었으니까 머라이어 캐리를 다시 듣기는 좀 뭐해서 그 버전을 듣기는 뭐해서 머라이어 캐리 다른 곡 준비했습니다. Love Takes Time.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뮤직 부티크는요. I want to focus on female singer-songwriter in the Korean indie scene. 한국 인디 씬에서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특히 많다는 또 두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As you know, 한로로 is also her background is indie singer-songwriter and she's probably the one of the hottest singer-songwriter not only in the indie scene, just on the mainstream scene, you know, overall.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게 들었던 인디 여성 싱어송라이터 세 분 정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o today I brought prepared songs by three Korean indie singer-songwriter, female singer-songwriter, that is. 그래서 첫 번째 아티스트는 최제니라는 분입니다. Her first artist is named Jenny Choi. She made a debut in 2024. 근데 아직은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음악성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So without just a further ado, right? Let me just play a song by Choi Jenny and talk more about her music. This is Choi Jenny, Today.

Hey Jenny, today I just really loved listening to that track, the sort of a muted piano playing. 뭔가 이렇게 한 톤을 딱 죽여놓은 듯한 그런 피아노 톤도 너무 좋고요. And her vocals are very understated, but leaves very lingering impression. 뭔가 굉장히 담담한 그런 보컬, 하지만 뭔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제니 투데이였는데요. Brought one more track by 최제니. 이곡 역시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좋았던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타협점과 침묵과 집.

That was a 최재현이 타협점과 침묵과 집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What did you think?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조금은 솔직해질 수 있겠니? 내가 나와 타협점을 찾아서 마음이 쉬워지도록. Could you be just a little more honest so that I can find the compromise within myself and put my mind at ease?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겠니? 저 과거에 있는 어리둥절한 어린아이를 생각해봐. Think about that bewildered, lost child back in the past. 그런 내용의 그런 곡이었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a second singer-songwriter. A bit of a different vibe from 최제니님. 허회경 씨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좀더 대중적인 스타일의 이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곡을 굉장히 잘 쓰십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허회경, 나.

0: 화회경 난 묻어요. So today's music boutique is all about the female singer-songwriter in the Korean indie scene. 뽀님께서 앞서 들은 최제니 너무 좋은데요. 제니들은 모두 재능이 많은가 봐요. Right. Very talented, I think, singer-songwriter. And the 화회경 that you just listened to, more of a conventional type of melodical ballad. And sort of a band music sort of sound. She really does well, I think. 좀 굉장히 슬픈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허외경 씨. 근데 곡을 상당히 좀 감성적인 멜로디를 또 잘 만드는 그런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So, 최제니 and 허외경. And the next artist is 민기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요즘 또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은데요. She started out as a SoundCloud artist, meaning that uploading her, you know, demo songs on her SoundCloud account. And that's how she, I guess, gained recognition online. 많은 요즘 아티스트들이 그렇듯이 일단 온라인에서 그렇게 홍보를 시작해서 이렇게 베이스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 딱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기뉴입니다. The song is Meaningless.
1: 자기야, 의미 없는 사랑 우리는 그만하자. 자기야,

0: Couple of tracks we heard from Minginyu. First one was Meaningless and the second track was 사랑하지. 곡들이 굉장히 짧죠. 오츠로옹님께서 오늘 모두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고 몽글몽글한 목소리와 사운드네요. All the artists that feature today sounds somewhat dreamy and very soft. I guess that is the vibe the young generation of musicians are definitely going for these days. 확실히 요즘 아티스트의 어떤 성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몽환적이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고요. 오츠로공님께서 제 지인 중에 민기뉴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있는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좋아하는 a friend of mine used to use the nickname 민기뉴. Someone who really loved my sweet orange tree. Actually, 민기뉴 씨도 라임 오렌지 나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에서 그 착안한 라고 합니다. 이 닉네임을. Yes. So that is it for today's music boutique and also for today's show. Hope you enjoyed the female singer-songwriters in the indie scene. I have actually one more song to go. 약간 이분들의 선배 싱어송라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김사월 씨의 오늘 노래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he first day of the week with our program. 오늘도 함께 첫 주의 시작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member, cutie-nim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the song 김사월, 외로워.
1: 나는 외로워.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需多担心重伤，无需多担心挂上死相，人无需这样，只是应有不安的动向，忙习以为常，无

That was Happiness by the 1975.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is Monday. I'm Summer PD, and you have tuned into Morning Groove on TBS EFM. Now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oday's opening. How can every single day be happy in our daily lives? I mean, we live such a busy life. From the moment we open our eyes in the morning until we close them at the end of the day, there are just so many things happening around us. And it is exhausting to go through all of that. But when you look back on day, such at times, you will discover yourselves who managed to get through the day somehow. Because you didn't give up on the day, and you have still lived through it. 힘들지만 약간 하루를 좀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게든 하루를 이겨낸다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간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좀 힘차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뭐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일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한 주를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il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feel free to send in your comments and song requests to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저한테 한 주는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뭐 하면서 청취하시는지 알려주세요. And today is Monday, so in the third part of the program today, we will get to a fun quiz called Voices Unheard. So stay tuned, everyone, and I will be back for MG Q&A just after thi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segment, MG Q&A, aims to assist me in gain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Morning Groovers. As always, I'm going to present a question to you, and your job is to respond to my inquiry.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for MG Q&A. Please listen up, everyone. I want to ask you, what are the gifts that you didn't quite enjoy receiving?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We're talking about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내가 받아본 선물 중 좀 별로였던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선물인데 별로여서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 준비해 봤습니다. So let's talk about the gift that you didn't really enjoy receiving from other people. It could be a gift from your family, or a friend, or from your senior at work, any gift that you didn't enjoy receiving. 좀 별로였던 선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I think I can come up with this one example. So back in college, I used to date this guy, and we were kind of like dating really, really healthily, and he gave me a gift after our 1 year anniversary, and it was a manicure. 뭔가 1년, 1주년 기념이었나? 아마 그랬는데 매니큐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색깔도 예쁘지 않았어요. 정말 쨍한 그런 핑크색 그런 매니큐어를 이렇게 뭔가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편지와 함께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선 이어폰 선물로 사줬던 것 같은데 네. 헤어지자는 거죠. 그래서 매니큐어를 선물을 받았는데 심지어 예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매니큐어 갑자기 기억이 났네요. 매니큐어 심지어 저 바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 해외로 이제 뭐 이민을 가기로 한 이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전자담배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일회용 전자담배. 저는 이제 비흡연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냥 버렸습니다. So some gifts can be very interesting, right? 정말 이 선물을 나한테 왜 점점점 이런 느낌이 드는 선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So let's talk about the gifts, perhaps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 좀 별로였던 선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다 털어놓아 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덕영 리 모닝그루버 오셨습니다. 출첵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창선 유 모닝그루버, 서마피디님 하트 모닝그루버님들 한 주 시작도 행복하세요. 늦은 출석합니다. 늦었다니요. 너무 이른 출첵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부지런히 출첵도 남겨주시고요. I'll be back to you guys and introduce your messages after listening to this jam. This is Paramore, Ain't It Fun?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talk about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not the be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그 전에 우리 얼갈이 배추님께서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썸머PD님, 주말 부산 여행 생각하시면서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금요일 하루 외부 연수라 4일만 일하면 돼서 비교적 마음이 가벼운 한 주네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get to only work 4 days a week today. How lucky. 5월 달에 휴일이 많으니까 뭔가 5월 달 전체가 주 4일 간접 체험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 얼갈이 배추 모닝 그룹어. 또 가뿐한 마음으로 올해 이번 한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Now let's get back to MG Q&A. We're talking about the gifts that you didn't enjoy receiving. 우리 남산 최 팀장 모닝그룹께서 큰 인형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 big doll, I guess a big teddy bear or some other doll. 어 왜요? 전 인형은 차라리 괜찮은데 저는 아빠한테도 최근에 엄청 저보다도 큰 인형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혼자 있기 외로울까봐 강아지도 좋아해서 제가 강아지 인형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와 너무 커서 얘는 진짜 키가 저보다 큰 인형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의외로 아주 잘 끼고 있습니다. 큰 인형 어떤 인형인지 궁금하네요. I wonder how the doll looks like. 우리 1717 모닝그룹께서 화이트데이 때 받은 어마어마한 사탕 바구니요. 저는 사탕을 먹지도 않는데 무엇보다 너무 커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내내 무겁고 부끄러웠답니다. 라고. So a huge giant basket of candies on White Day. I don't really enjoy eating candies, and also, at the same time, it was super heavy, so I had a hard time carrying it back home when I was riding the subway, and it was also quite embarrassing too. 사탕 진짜 저한테도 쓸데없는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화이트데이 때 누가 사탕 주면 별로 이렇게 고맙지가 않고 뭐 차라리 초콜릿은 괜찮아요. I would prefer to receive chocolate than candies on White Day. 와 뭔가 그 사탕 막 큰 것들 있잖아요. 진짜 이게 나중에는 쓰레기로 되더라고요. 먹지를 않으니까 그냥 예쁜 장식용이 되고 그다음에 뭐 한 입도 먹지를 않으니까 이게 저는 몇 년 동안 제 차에 그대로 보관된 적도 있거든요. 좀 창피하긴 하지만 So I have received a huge basket too and I just left it in my car for about like a year. 그래서 한 1년 정도 뒤에 결국에는 처리하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탕을 먹는 사람인지 안 먹는 사람인지. 사탕 말고 좀 다른 걸 할 수가 없나요? White Day 때 Can we just go for another gift on White Days? I don't know, something more edible. 뭔가 뭐 마라탕 이런 거? 우리 남산 최 팀장 모닝그룹께서 The message is continuing. 큰 인형을 받았는데 처치 곤란이더라고요. 라고. So I guess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don't really enjoy having dolls inside your house. 뭔가 인형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인형 왜 이렇게 겉에다가 두면 되게 기분 좋은데. 인형이랑 말도 할 수 있고. 우리 얼짱님께서 전 애인한테 자기가 읽던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크크. 책 안에 대충 적힌 편지와 함께 점점점. 근데 헤어지고 그 책을 또 달라고 연락까지 왔지 뭐예요? 진짜로요. So you received a book that your ex-boyfriend used to read, not even a new book, and there were some letters written inside the books, and later he contacted you so that he could get the book back.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책 선물이 뭐 대여인가요? 굳이 그 책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건 또 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야기가 조금 힘든 선물이네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신 건가요? 어떻게 돌려주셨나요? 아니 어떻게 읽던 책을 그렇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었겠죠? 예, 우리 얼짱님 전 애인이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내가 받아본 선물 중 좀 별로였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Let's take a listen to the Lumineers' Bright Side.

Yes. We're gonna go back talking about the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perhaps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For that, 4484,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20대 중반에 만난 지 100일 된 날이라고 100원 받았어요. 진짜 그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했지만 지금 그 남자와 100일 된 아가와 함께 육아 중이네요. 오, 굉장히 숫자 100이 의미가 굉장히 큰 문자 메시지네요. 100일 됐다고 100원을 받으셨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분과 함께 예쁜 100일 된 아이와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 4484 모닝그루버이십니다. 약간 좀 재밌게 해주려고 이렇게 100원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Maybe I guess he was just trying to make the whole situation a little fun. 뭔가 그 반응 한번 보려고 이렇게 100원을 넌지시 건네신 건 아닌 건지 진짜 선물은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옛날에 뭔가 그런 100일 기념될 때 동전 선물 받고 이런 게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So this was kind of part of a culture back in the days. 투투 기념일에는 뭐 200원씩 막 주고 막 그런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투투는 이제 22일 만난 기념일이거든요. 그런 걸 도대체 왜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딱 고맘때쯤이 아닌가 싶어요. 뭐 어찌됐건 100일 된 아가분과 또 함께 예쁜 그런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Congratulations to you. 그리고 0965 모닝그루버

0: birthday is in August. I couldn't help but be shocked by the condition of the gift, wondering if they didn't just pick something from their own closet. Not because of that incident, but we soon broke up afterwards.
1: 전 처음에 목도리 선물 받으셨다길래 목도리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점점 메시지를 읽을수록 아 비닐 포장 그대로 제품 생일은 8월 도대체 8월 달에 왜 목도리를 선물로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옷장 정리를 하시다가 아, 이 목도리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거 그냥 선물로 줘야겠다 이러고 이게 선물을 주신 걸까요? 목도리라길래 뭔가 직접 이렇게 짠 그런 목도리 이런 건 되게 감동일 텐데 어떻게 목도리 착용 한 번도 못 해보신 건가요? 그러면 보라색 목도리 그리고 색깔이 너무 애매해요.
0: It's really a difficult color to match on any type of clothes.
1: 제가 뭐 패셔니스타는 아니어서 보라색 목도리 이렇게 받으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더운 8월 여름에 목도리 정말 보기도 싫잖아요. 너무 더워서. 아 그래요. 잘 헤어지셨습니다.
0: I guess that was a happy ending for you.
1: 우리 반장님께서도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사장님으로부터 명품인데 엄청 진한 주황색 넥타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선물 받은 건데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를 준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명품을 그닥 좋아하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잘 안 하는 넥타이를 유유 고민하다가 채소마켓에 팔았어요. 본인이 선물 받은 걸 굳이 재활용해서 주시니 와 진짜요.
0: So you received a gift from your boss, but this was a tie that he used to own, but it was a luxury, and you didn't really like it because you don't wear any ties, so you sold it in the second-hand market.
1: 주황색도 좀 힘들어요. 웬만하면 선물할 때 우리 보라색, 주황색, 형광색 이런 건 조금 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무난한 걸로 이렇게 좀 줘야. 그러니까 옷 선물이 이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색을 선물해줬으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솔직히 아까 그 보라색 목도리와 이 주황색 넥타이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하던 걸, 봤던 걸 이렇게. 근데 또 잘 파셨네요. 그쵸? 명품이니까 꽤나 또 현금 많이 버셨겠어요. 우리 반장님.
0: I guess it's kind of worth the price to sell it in the second-hand market because it's luxury, everyone.
1: 또 이렇게 명품 선물 받으면 대팔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기는 해요.
0: But didn't the boss ask you whether you're wearing the tie or not?
1: 저는 뭔가 좀 집착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왜 이 선물 안 하지? 언제 할 거야? 이런 거 되게 물어보거든요. 혹시 이 상사분께서 그런 거는 확인을 하지 않으셨는지 채소마켓에 판 사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Everyone,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gifts that you didn't enjoy receiving.
1: 계속해서 내가 받아본 선물 중 별로였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0: Here is Empire of the Sun, Alive.

1303, 투잡러 모닝그루버셔께서 저는 별로였던 선물이 무선 이어폰이요. 한창 에어땡이 출시되어 인기였지만 이어폰을 잘 사용하지 않기에 결국 제 생일 선물은 다른 가족이 사용했어요. 제 이름까지 새겨놓은 케이스까지도요. 그걸 선물한 사람은 바로 남편. 보석을 좋아하는 저는 속물일까요? So wireless earphone. I think that would be a perfect gift for people like me. 저는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름까지 새겨놓은 거 너무 스윗한 선물.

선물인데, 아, 정작 이어폰 사용을 잘안 하셔서, 왜요? 우리 1303 모닝그룹어? 이거 듣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나름 되게 편해서, 한번 적응하시면 되게 신세계이실 것 같은데, 이미 좀 늦었네요. 다른 가족분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니까. 보석 좋아하는 거 속물 아니죠. 저도 보석 좋아합니다.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Hello. 큰 다이아몬드, 큰 보석.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얼갈이 배추 모닝그룹어. 올해 회사 창립 기념일 선물로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줬어요. 그런데 제 휴대폰은 오래돼서 무선 충전 지원이 안 돼요. 휴대폰을 바꿔야 하나요? 자꾸 지름신이 올라오네요. 상큼한 노래 들으며 마음 좀 가라앉혀야 할것 같네요. Be the Voice의 Altogether Alone 신청합니다. So you received a wireless charger, but the fact is that your phone cannot be used by this wireless charger. It cannot be charged by wireless charger. 아, 그렇구나. 그럼 핸드폰 바꾸셔야 될것 같은데. 요즘 웬만하면 무선 충전 많이 하지 않나요? 무선 충전 진짜 편하더라고요. 아, 근데 또 핸드폰 또 오래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냥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 무선 충전기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핸드폰 바꿀 때 그때 상큼하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용하려고 할때 불량이면 좀 곤란할 텐데요. 아, 무선 충전기, 나름 좋은 선물인데, 굉장히 또 그분께서 신경 써가지고 실용적인 선물을 해주시는데, 막상 사용할 수가 없는 슬픈 사실. Anyways, morning groovers,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ese kind of gifts later on, so stay tuned, everyone.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going out to our 얼갈이 배추 morning groover. This is Be the Voice, All Together Alone.

0: All right, let me go through a few more of your messages before moving on to our Monday's segment, Voices Unheard. We have a message here from Wong Morning Groover.
1: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아이스하키 운동을 위해 차로 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에도 차로 다녀본 적이 없는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려는 노력이랄까요? 월요일 아침 차들이 많아서 bumper to bumper 현장 직접 목격 중입니다. So you're currently riding your car because you need to carry your equipment for your ice hockey workout. 아이스하키 너무 멋진데요? 와, 굉장히 멋있는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이스하키와 또 공부까지 요즘에 병행하시느냐고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아이스하키는 어디서 하시나요? 아이스하키장은 춥겠죠? 너무 당연하게 얼음이 녹으면 안 되니까. 아이스하키도 뭔가 포지션 같은 게 있나요? 막 스트라이커나 아니면은 뭐 미드필더 이런 축구 같이 아이스하키 경기 너무 생소하면서도 또 신기하고 그러네요. 부상 당하시지 않게 안전하게 또 운동도 잘 하시고 공부도 잘 하시고 그렇게 알찬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also please be careful when you're driving. 우리 반장님께서 썸머 PD님, 금요일에 런닝크루 발대식 하셨나요? YG PD님의 부상으로 연기되었나요? 잠수교에서 4명이 1km씩 릴레이로 뛰는 런닝 파티 하는데, EFM 런닝크루 팀 한번 참가해 보세요. So, they're asking about the running crew that I was trying to form last Friday. I was trying to form, so that means it was not formed at all. 맞아요. 우리 YG PD님께서 또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러닝을 하는데 무리가 있고, If YG is not joining, the other producer is not joining either. 아, 나 YG 안 하면 나도 안 해. 약간 이런 이제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저 혼자 뛰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래서 좀 연기가 됐습니다. 아, 나중에 더워지면 더안 뛰시려고 하실 텐데. 근데 this sounds fun. So four of the members get to run each 1 kilometer. It's like a relay kind of a format.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골프 같네요. 그네 명이 안 모여서 지금 갈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1km면 완전 뛸수 있는데 그죠? 1km면 진짜 빠른 제가 가장 마지막에 뛰어가지고 정말 질주하고 1등하고 선물 받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 정말 상상만 했습니다. 빨리빨리 받아! 뛰어! 막 이러면서 서로 응원도 해주고 릴레이가 또 그런 맛이죠. It sounds fun. 요즘 러닝, 마라톤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면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 키로수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뛰는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But anyways, thanks for letting me know. Let's go back to MGQ&A. We're talking about the gifts that you didn't quite enjoy receiving. 내가 받아본 선물 중 약간 별로였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1136 Morning Groover,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안녕하세요. 출근길 운전으로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내봅니다. 제가 받은 선물 중 슬펐던 선물은 우유가 듬뿍 들어간 케이크였어요. 저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 제품류를 전혀 못 먹는데 말이죠. 제 생일에 저 빼고 모든 가족이 맛있게 먹어서 슬픔은 반감되었어요. So among the gifts that I received, the saddest one was a cake with lots of milk. I have a lactose intolerance, so I can't eat any dairy products. On my birthday, everyone in my family enjoyed it except for me, so the sadness was somewhat alleviated. 이 유당불내증이 제가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좀 생겨가지고 저도 우유를 이제 못 먹게 되었어요. 이런 거 진짜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So we really need to be careful when it comes to giving clothes for a gift and also especially something to eat. Some people are allergic to some products too.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아, 우유는 근데 좀 너무 흔한 케이크여가지고 어디 베이커리만 가도 우유 듬뿍 케이크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유당불내증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고 안 심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크림은 또 괜찮고 또 그냥 생우유만 먹으면 또 배가 아프고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케이크를 못 드셨다니. 본인 생일에 본인 케이크를 못 드시는 건 조금 슬플 수도 있지만 또 가족분들이 나는 우유 좋으니까 이렇게 맛있게 드셨나 봅니다. 이런 슬픈 사연이.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continue reading more of your messages, but we're gonna now get to our Monday segment, so stay tuned for that. Here is Black Sabbath, Paranoid.

0: I will need your unheard voices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drama today. 드라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힌트 세 가지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제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끝입니다. So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drama.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Let's go! Okay, so this song we are listening to is Hot for Teacher by Gleecast. This song is originally by Van Halen. And I'm going to give you the first hint. 첫 번째 힌트는 항상 드라마 한 장면을 제가 성대모사로 표현을 해드리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Let's get right into it. Okay, I need my two hands. 너 정말 수업 들어가라잖아, 수업. 왜 말을 안 듣니, 왜?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찰싹! 찰싹!
1: 네, 이런 감정씬이었습니다.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거 되게 기억나는 대사 아닌가요?
0: Get into the classroom. It is class time. This is what the teacher is saying in the scene. And she goes, Why aren't you listening? Why aren't you listening to your teacher? That's me. You're a student and I'm a teacher. You are a student and I'm a teacher. Understand?
1: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울먹이면서 체벌을 하면서 나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렇게 좀 쐐기를 봐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과연 어떤 장면에 어떤 드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맞춰 주시고요.
0: You know guys, if you can't come up with the answer, if you have absolutely no clue of what I'm talking about, just take a guess. Just come up with the most random name.
1: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학생과 선생의 전쟁이 정답입니다. 뭐 이런 거 보내셔도 괜찮거든요. 정답을 모르시면 재밌는 오답을 만들어내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You can also drop your hints and answer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We're back! I brought my pencil. Give me something to write on, man.

We are now listening to Electric Light Orchestra, Mr. Blue Sky. 우리 0H모닝 그룹업계에서 완전 똑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완전 똑같이 들리셨구나. 뭔가 영혼이 없는데요. 저희랑 둘 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And some answers are coming in. 우리 조국모닝 그룹업계에서 정답은 호랑이 선생님. 완전 찰떡 제목인 것 같아요. 호랑이 선생님 너무 무섭잖아요. 막 때리면서 공부하라잖아.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이러면서 아주 매섭게 혼내는 호랑이 선생님.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고양이 CSI, 캣 CSI. 동갑내기 과약이었나요? 라고 It could be confusing. Yes, yes, yes. 뭔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갑내기 과약이는 근데 영화예요. And we're talking about a drama. And I guess the cast has a very similar role in both the movie and the drama too. 8960 모닝 그룹어 이건 바로 사촌동생 과외하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외 아닙니다. 뭔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And I totally understand why you guys are getting confused. 하지만 정답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9909 모닝 그룹어 2737 제목은 땡땡땡이요. 김하늘이 대사했던 게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저도 학생 때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서 드라마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Oh my god, so you had a crush on your teacher when you were a student? 몰라 몰라. 0362 모닝 그룹어 땡땡땡입니다. 진의 군항제 벚꽃이 예쁘게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So you did watch this drama.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또 떠오르시나 봅니다. 4477 also sent in the answer. Well, to help you guys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I'm gonna give you a second hint. This is a drama that depicts a love story between Taewon, a high school Korean teacher, and a senior high school student. It came out back in May 2002.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예요. It stars 김하늘 and 김재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채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제목이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Let's go!

And now we're listening to My Chemical Romance, Welcome to the Black Parade. 아,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We'll carry on.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 부분 꼭 들어줘야 되거든요. Welcome to the Black Parade by My Chemical Romance. 뭔가 romance 관련된 드라마일까요? This could be a hint, everyone. 저희 노래 그냥 틀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Hint is always behind the songs that we're playing. 우리 Y 고릴라 모닝그룹께서 정말 추억 돋는 영화네요. 동갑내기 과약이입니다. 땡! 이거 아니라니까요, 모닝그룹들. 헷갈리실 순 있는데요. I'm talking about a drama that came out back in 2002. 자, 동갑내기 과약이는 권상우 배우가 나온 그런 영화입니다. But this drama casts 김하늘 and 김재원. 자, 드라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까요? 어,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 또 도전을 해주셨어요. Another challenge from 조국 모닝그룹. 상두야 학교 가자. 와, 이것도 진짜 추억이네요. 비와 또 공효진 씨가 나왔던 드라마이죠. 뭔가 학교 그런 로맨스 드라마가 많기는 했네요. There used to be a lot of dramas that kind of depicts the romance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어, 진짜 선생님은 가르치는 걸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642 모닝그룹,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이 드라마 봤는데 학교? 저 이제 학교 출근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학교도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참 이런 드라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Actually, in that case, let me give you another hint. 우리 모닝그룹들, 클래식 기타나 피아노를 배울 때 이 노래 한 번씩은 연주해보셨을 거예요. When learning classical guitar or piano, you must have tried playing this song at least once.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기타 연주곡 뭐가 떠오르시는지 잘 생각해보시면 이 드라마 제목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Actually, in fact, a lot of morning groovers are guessing the correct answer. 3016 morning groover, 홍홍홍 라이프 morning groover, 3378 sent in the correct answer. 1853 morning groover, 정답은 땡땡땡 썸머피디님 김하늘인 줄 알았어요. 한주 파이팅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나는 썸머피디고 너는 김하늘이야. 어, 뭔가 울먹이면서 찰싹찰싹 때리는 그 장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0933 모닝그룹어 땡땡땡 제 주위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여자 선생님과 결혼한 제자 지금도 잘 살고 있답니다. Wow, so this turned out to be a true story. Oh my gosh. 행복하게 또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고요. 3219 A New Morning Groover Set 정답은 땡땡땡 The teacher got upset because the student kept seducing her? I'm not really sure because I haven't watched this drama myself. 전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아가지고 잘 뭔 내용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뻔한 그런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선생님과 제자가 사랑에 빠지는 But anyways, I will be back with the answer just in a minute. So stay tuned, everyone.

고양이 CSI, 캣 CSI 모닝그룹업계에서 노래 제목에 정답 예시가 곳곳에 숨어 있군요. That is correct. You found out right. 우리 박은혜 팀장님의 숨은 그림 항상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숨은 그림 찾기 잘하시나요? 우리 모닝그룹 선곡을 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 9865 모닝그룹어 땡땡땡이요. 썸머피디님 힌트에 답 올려봐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listenership. 0300 모닝그룹어 우리 썸머님 힌트 감사합니다. 하트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Okay, moninggroupers. The answer is 로망스였습니다. 기타 클래식 연주곡 로망스 다들 아시죠? 로망스였고요. This song that we are listening to right now is 이별이 오지 못하게 by Paige and this was the soundtrack, everyone.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고 물러날게요. We're gonna give out a gift today to 3219 Morning Groover. 오늘은 3219 Morning Groover께 저희가 선물 챙겨 드릴게요. And I'll be back for you guys for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so stay tuned.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음악 감상하면서 딱 기다려주세요. I'll be back soon.

That was really a summer-like jam, wasn't it? 뭔가 여름여름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Road Rage Morning Groover texte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주말에 관악산 등반, 사회인 야구 경기, 드럼 수업으로 보냈더니 온몸이 뻐근한 월요일 아침이네요. 와, 주말 동안 정말 달리셨네요. You went hiking, you went for a baseball match, and also you had your drum lessons over the past weekend. 주말을 진짜 알차게 보내신 만큼 또 그만큼 몸이 좀 뻐근하신가 봅니다. 스트레칭 좀 하시고요. 월요일도 화창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Okay, so regarding MG Q&A, 우리 열정 언니께서 We're talking about the gifts that you didn't enjoy receiving. 선머님 출첵합니다. 저는 짧은 흰 원피스를 작년에 선물 받았는데 딱 진짜로 정말로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분 만날 때한번 입고 계속 옷장에 있네요. 짧은 치마를 절대 안 입는데 왜 주셨는지 점점점 일단 두었다가 내년에 버려야겠어요. 유유. Last year, I received a short white dress as a gift, and it's exactly, really, not my style at all. So I wore it once when I met that person who gave me the gift, and it has been in my closet ever since. I never wear any short skirts, so I wonder why the person gave it to me in the first place. I kept it for now, but I guess I would have to throw it away next year. 그러게요. 평소에 입는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보고 선물을 주실 법도 한데, 전혀 치마를 짧게 입지 않으신 우리 열정 언니께 왜 선물을 주셨을까요? 뭔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진짜. 근데 옷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안 입으면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옷장에 한 2년 동안 묵혀 있고 제가 입지 않으면 버리거든요. 결국에는 이 원피스도 전혀 입지 않으시고 버리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내 스타일이 아닌 옷 입기 너무 힘들어요. 전 집에서도 입기 힘들더라고요. Because what people would do is that when they receive a gift that they don't really wear, enjoy wearing, they would just wear them for home clothing. But I don't do that either. 전 집에서도 뭔가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대로 입고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아무거나 그렇게 입기 쉽지 않아서 그냥 버리거나 또 채소마켓에다가 이렇게 내놓거나 좀 그렇습니다.

원래 좀 마른 체형이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스타일의 초미니 그런 스키니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원래 스키니진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진짜 무슨 아기가 입을 만한 그런 사이즈를 받아가지고 정말 한쪽 다리를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와 정말 피가 이러다가는 정말 안 통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또 버렸습니다. 저도. 이런 선물 정말 곤란해요. 뭔가 옷 선물 그래서 쉽지 않다니까요. 옷 선물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캐시로 부탁드려요. 현금 괜찮습니다. 현금은 오케이, 옷은 노. 그다음에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수박을 80통 하차하느라 진이 다 빠지네요. 유유. 이럴 때는 소리 마구마구 지를 수 있는 락 음악 같은 게 필요해서 나름 저의 애창곡인 엔플라잉의 옥탑방 신청합니다. 아, 우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리 배송 반장님. 오늘은 수박 80통이나 이렇게 하차를 하셨군요. 아, 어떻게 또 안전 하차하시고 안전 퇴근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requesting this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저 요즘에 모닝 그루버들 엔플라잉에 너무너무너무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선재업고 티어의 그 인혁 군이 이제 엔플라잉의 멤버잖아요. 근데 제가 하도 쇼츠 영상을 많이 보니까, you know, when you watch a lot of short contents related to the things that you're so into, the algorithms would recommend you all different kinds of videos. 근데 이 이승엽 님이 라이브 하는 그런 영상이 갑자기 떴는데, Bon Up Moments 이렇게 해서 떴거든요. 와, 왜 이렇게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저 그래서 완전 입덕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금방금방 갈아타는 걸까요? 뭔가 빠지면 진짜 정말, 정말, 정말 빠져 있거든요. So once I get into something, I get really involved into it. But then I just get sick of it very quickly.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도 많고 좋아하는 배우도 많고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요즘엔 또 저한테 확 꽂힌 밴드 엔플라잉. 저 요즘에 엔플라잉 노래만 주구장창 듣고 있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이 옥탑방 들으면서 왔거든요. Why not have a listen to it again? 우리 이승엽님 팬입니다. 나중에 한번 나와주시고요. Here is 엔플라잉 옥탑방.

Bravo, bravo. That was N Flying with 옥탑방. 뒤늦게야 이 노래 또 빠져버렸네요. 우리 민수킴 모닝그룹께서 Good morning, everyone. 너무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유유라고 해주셨네요. Now, this is ironic. 너무 좋은 월요일인데 유유가 담겨 있어요. 반어법인가요? 부디 행복하고 좋은 월요일 아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킴 모닝그룹 행복해져라. Yep. Okay, so 아리수 모닝그룹께서 다이어트 할때 받는 치킨 상품권은 슬픕니다라고 talking about the gift that they did not enjoy receiving. 이거는 방해하는 거죠. 네,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 거죠. 다이어트 한다고 분명히 동네방네에게 소문을 내줬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눈치 없게 치킨 상품권을 주면 네. 하지만 이겨내는 건내 자신입니다. 이런 것 또한 뿌리치고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한 이제 완벽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거겠죠. 화이팅. 우리 멍멍이 후추맘 모닝그룹께서 저는 핸드크림이요. 정말 주시는 건 좋은데 집에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Oh, absolutely. Even though you did not enjoy receiving the gift, you shouldn't really say that out to the person because that person might have thought a lot, when giving you that gift. So, you know, it's really an excuse to say something like that. But you do not enjoy receiving hand creams. Why not? 전 핸드크림은 정말 많이 받으면 그냥 몸에도 바르고 두고두고 쓸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요긴하게 사용을 할수 있겠던데요. 핸드크림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참고하겠습니다. And that is it for me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and your week with Morning Groov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MCT 도영, 반딧불, Little Light.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Amelia, big world. Listening to this song, kind of and changing the lyrics, as if I was singing. I'm a big man. I'm a big boy in a big world. 하니까 참 어감도 안 좋고 참 이상한 내용으로 가네요. 그죠?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this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Monday, 18th, May 18th, just past the 10:05, and I'm your host and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on TBS CFM 101.3, bringing music, stories, thoughts, and a little company for your way. And yes, we are liv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r just to come to TBS CFM YouTube channel, you'll find us waiting for you there. So we are on Boinen Radio today as well. So please do check us out that way. And if you want to jump into the conversation with our program, you can come join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You can find it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Say hi, drop a thought, share your morning. We always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And if you missed a live show, don't worry, because we'll meet you again on our rerun. A couple of them, actually.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즐거운 주말 되셨나요? It was a hot one for sure, huh? 정말 무더운, 진짜 여름 한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주말 날씨였습니다. 저도 주말 동안에 날씨가 좋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가족과 함께 이 성수동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My daughter's favorite neighborhood, 성수동. So over the weekend, the weather was just too nice to stay indoors. So we headed over to 성수 with my family. 굉장히 기름진 버거를 먼저 먹었어요. We ate this really outrageously greasy burger. I guess that's what young people love these days. 근데 기름진 버거를 먹으니까 상당한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원래 이제 딸 아이의 이제 목적은 옷 쇼핑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딸 아이는 옷 쇼핑을 가고 저는 딱히 아빠가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젊은이들의 옷가게 있잖아요. 그런 데였기 때문에 저는 같이 따라가긴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왔다 갔다 별로 목적 없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So since my daughter's main mission of the day was clothes shopping, my wife and daughter sort of disappeared into stores. And I was kind of wandering around the neighborhood with no agenda whatsoever. So eventually, I found myself going into a store and browsing through a clothing rack. 그래서 너무 심심하고 밖에도 너무 덥고 해서 저도 그냥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막 이렇게 옷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옷을 찾던 한 여성분이 저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저 혹시 이거 다른 사이즈로도 있나요? So I found myself, you know, going through clothing, clothes, right, racks, and suddenly a woman next to me asked me, "Excuse me, do you have this in another size?" 그래서 저는 저 여기 직원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하지만 뭔가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So I responded by saying, "Oh, I don't work here. You know, I'm not an employee here." But right after saying it, you know, I realized that I had this oddly satisfied smile on my face. On my mind, I guess, right? More like. 그래서 약간 좀 젊게 입고 나가긴 했거든요, 제가. 근데 아마도 그분도 정신없이 그냥 옷을 찾다가 그냥 옆에 뭐 그림자가 보이니까 그냥 물어봤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So I was dressed a bit casual on that day. Maybe, I don't know, she was just really busy and kind of chaotic, you know, looking through a lot of clothes and didn't really know, you know, and noticed somebody, you know, next to her, and just happened to ask me that question. 사실 옷가게 직원으로 이제 착각을 받은 적이 몇 번 있긴 합니다만, 다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So
Honestly speaking, being mistaken for a store employee has happened to me more than once. 아마 다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뭐 그런 오해를 받으면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뭐 불쾌할 수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Depending on the situation, right? That kind of misunderstanding can feel flattering, annoying in some situation, and even funny, right? 근데 저는 약간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내가 왜 기분이 좋았나 생각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젊어 보였을 것 같아서. So I thought about why it made me feel kind of happy. Maybe just the only reason was that I must have looked younger than my age. 왜냐면 뭐 50대 한 중반을 가까이 가고 있는 아저씨가 그런 옷가게에서 일할 그런 가망성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아저씨처럼 그래도 보이진 않았다라는 어떤 생각. So anyways,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어떤 직원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저의 어떤 경험을 오늘 토대로 오늘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So I'm curious, have you ever been mistaken for an employee somewhere or for somebody else entirely? 어떤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직업이 뭔데? 혹시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한번 이런 이야기 좀 가볍게 월요일 프로그램 시작해 볼까 합니다. So again, the question is, have you ever been mistaken for an employee somewhere or somebody else entirely? 여러분들 답변 있으시면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오시면은 채팅방 있고요. 아니면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Prefab Sprout. The song is All the World Loves Lovers.

experience. But as you know, most of the businesses, right, their employees wear uniform. So, I mean, there's no room for error, mistaking someone for someone else, right?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죠? So I would love to know what your answers are if you have any experience like that.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it's a different kind of case, but I was working as a producer. 지금처럼 진행을 하는 시절은 아니었고 그냥 PD로서 일할 때였었는데, I have to meet and call a lot of people, right? And about the show, 뭐 게스트일 수도 있고, 뭐 인터뷰이일 수도 있고, 그죠? So while I was doing that, right, I was interacting with people, right? I didn't really tell them who I was. I just tell them that I am from this program.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화드리는데요. 뭐 이렇게 뭐일 얘기를 막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프로그램 너무 잘 돼서 정말 좋습니다. 작가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작가로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And I was thinking maybe I didn't really tell them, what my role was, bu 뭐 이렇게 누구누구 PD입니다라고 이렇게 아마 소개를 안한것 같아요. 근데 I did quite a lot of work as the role of a writer. 그러니까 작가 역할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 그냥 작가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르셨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별일 아닌데도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도 좋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얼의 곡입니다. 1985.

generation이라고 하셨는데 I desperately want to be mistaken for an MZ generation employee. 그렇군요. 젊어 보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전에 카페에서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 제 앞에 일하던 친구가 제 실제 친구였는데 여중 때 같은 학교였는데 학교에서 유명한 얼짱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그만두고 나니까 손님들이 그 친구만 찾은 슬픈 사연이 떠오릅니다. It also reminds me of this bittersweet story back then when I used to work part-time at a cafe. So the person who worked the shift right before me was actually a friend of mine, and we went to same middle school, and she was one of those 얼짱, the school beauty. And after she quit the job, all the customers kept coming in, looking only for her. It's kind of a sad memory to look back on now. 그렇군요. 아, 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이셨으면은 참 그게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 한참 이제 어떤 외모나 그럴 때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You know, my daughter is in high school right now. And, you know, I see her talking about her, you know, looks all the time. 외모가 어떻게 좋고 친구는 이렇게 이쁜데 뭐 이렇게 나는 왜 이래 막 이렇게. I hear a lot of those kind of, you know, concerns from high school daughter. So 아마도 제니님도 그때 그런 시절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약간의 상처?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누죠. This is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제가 미리 준비한 트랙인데 약간 그 제니님 사연 듣고 드니까 좀 너무 슬픈 느낌이 드네요. Apologies for my song selection.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였습니다. In response to that, Jenny님's story, right? 스카프드루 낙타님께서 손님들이 그 얼짱 친구분만 찾았다고 하시길래 흐흐. 그 어디 커피집 사장님 잘생겼더라 하면은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는 그 심리는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So, kind of thinking about that story, Jenny님 has sent in earlier that the customers were looking for that 얼짱 friend. I just don't know the psychology behind it, right? Let's say there's a cafe whose owner is a good-looking dude, right? And the people would actually flock over to the restaurant and try to check him out or her out, right? Psychology behind it, 그냥 잘생긴 사람을 보고 싶은 psychology 아닐까요? I guess just very simple. 뭔가 이렇게 분석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궁금해서 사람들이 when people say somebody is good looking, right? 그러면 아니 얼마나 잘생겼길래 도대체 어? 한번 보자. 가서는 딱 보고는 아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약간 그런 또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I think just a between friends, right? Just a fun talk. 이렇게 참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 이제 평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산들산들아님께서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20대 때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Back and when I was in my 20s, I used to work a part-time at a sportswear store. 그래서이기도 하고 오지랖 넓은 성향도 있어서인지 의류 매장 같은 곳에 가면 자꾸 다른 손님한테 말을 혼잣말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Now that is very interesting. Okay, because of that, combined with my naturally kind of a friendly, chatty personality, whenever I go to a clothing store, I find myself talking out loud near other customer, kind of talking to myself near other customers, not to that customers, right? 그래서 저를 점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상하게 판매 의욕이 막 솟아서 어울리냐고 물어보는 손님한테 엄지척을 해드리고는 했네요. 크크크 이렇게. So because of this, people often mistake me for a store employee. And strangely enough, it fires up my inner salesperson. So whenever a customer asks me if something looks good on them, I can't help but give them a big thumbs up, LOL. 그렇군요. That is really unique, 산드산드라님.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직접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내 근처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옷잘 골랐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을 어울리는 옷을 잘 골랐네, 저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한다는 거죠. And then that person would actually overhear it, right? Because you know it is meant to be heard. 그렇군요.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산드산드라님. 그런 성격이시라는 게. And, you know, I think the stores would love it, right? Because, you know, sometimes when salesperson say something to you, that looks good on you. It really fits you, right? You kind of, you know, take that as sort of a sales pitch. 그러니까 옷 팔려고 저러는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But if you hear a fellow shopper saying that, something like that to you, you take it as a true, I don't know, compliment. 그래서 이제 구매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토어에서 약간 산들산들한 님 같은 분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세일즈를 높이는 어떤 전략도 있을 것 같네요. I think stores can actually hire a person like you, 산들산들한 님, and you know, kind of boost their sales. 그냥 아이디어였습니다. 미스테리 샤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연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그러면 3, 4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글렌 첵입니다. Vogue Boys and Girls.

괜히 말 걸면 왜 저래 하는 세상이 되었죠. 사실 90년대나 2000년대만 해도 같은 공간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볍게 말 거는 게 크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는데 요즘엔 참 그런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된 듯합니다. That is so true, I think. Yes. Back in the 90s and even early 2000s, like you had people kind of going up to strangers and have a light conversation, about clothing or something, But these days, it's just not a polite thing to talk to a total stranger. That is the trend, I guess. That is the cultural, I don't know, context of the society that we are living in right now.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Big difference there. 하시면서 카페 바리스타가 잘생기면 즐거운 마음에 보러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군요. So adding to that message was that, if the cafe barista is a good-looking dude, maybe, just makes you want to go there even more. boosting sales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죠.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독더미님도 오늘 질문 관련해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저는 직원으로 오해받은 적은 없는데 아이 학교 갔을 때 1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인 줄안 적은 있어요. Just like my friend who was mistaken as the nursery school teacher. 어린이집 직원으로 이제 오해받은 제 친구하고 비슷하시네요. 그리고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인으로 착각하신 분이 있었고 어떤 일본인 분은 심지어 저한테 길을 물어보셨던 적이. 그래서 아, 저도 여기는 처음이라 하면서 맵 어플을 켜니까 그제서야 아, 미안해요.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So when the traveling in Japan, some travelers had mistaken me as a Japanese native local there. So they even asked me for directions. So when I turned on the map application, they said, "Oh, I'm sorry." 저도 참 미국에 살때 다른 나라 사람으로 오해받은 적이 참 많거든요. I was mistaken for different nationality so many times.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nationality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기분이 좋은 적도 또 나쁜 적도 있었고. 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주셨는데요. 독더미님 사연과 함께 박정현 씨의 곡인데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That was Abby there. Jackson 5 was requested from Jenny님, who watched the Michael Jackson biopic, the movie over the weekend. And just 그런 영화 보고 나면은 확실히 그 이펙트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죠? And really interesting thing was the person, the actor who played Michael Jackson, right? Was Michael Jackson's nephews of Michael Jackson.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and I guess it had to be somebody who is related by blood. 마이클 잭슨과 뭔가 혈연 관계의 누군가가 연기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It had to be somebody who is related. I'm not sure if he is blood related. He might not be, right? But just a thought that I had, right? 그만큼 연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비델 곡을 들으니까, you know, Mariah Carey 버전 아비델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아비델은 방금 들었으니까 머라이어 캐리를 다시 듣기는 좀 뭐해서 그 버전을 듣기는 뭐해서 머라이어 캐리 다른 곡 준비했습니다. Love Takes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뮤직 부티크는요. I want to focus on female singer-songwriter in the Korean indie scene. 한국 인디 씬에서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특히 많다는 또 두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As you know, 한로로 is also her background is indie singer-songwriter and she's probably the one of the hottest singer-songwriter not only in the indie scene, just on the mainstream scene, you know, overall.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게 들었던 인디 여성 싱어송라이터 세 분 정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o today I brought prepared songs by three Korean indie singer-songwriter, female singer-songwriter, that is. 그래서 첫 번째 아티스트는 최제니라는 분입니다. Her first artist is named Jenny Choi. She made a debut in 2024. 근데 아직은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음악성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So without just a further ado, right? Let me just play a song by 최제니 and talk more about her music. This is 최제니, Today.

Hey Jenny, today I just really loved listening to that track, that sort of a muted piano playing. 뭔가 이렇게 한 톤을 딱 죽여놓은 듯한 그런 피아노 톤도 너무 좋고요. And her vocals are very understated, but leaves very lingering impression. 뭔가 굉장히 담담한 그런 보컬, 하지만 뭔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제니 투데이였는데요. Brought One More Track by 최제니. 이곡 역시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좋았던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타협점과 침묵과 집.

That was a 최재현이 타협점과 침묵과 집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What did you think?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조금은 솔직해질 수 있겠니? 내가 나와 타협점을 찾아서 마음이 쉬워지도록. Could you be just a little more honest?

요즘 아티스트들이 그렇듯이 일단 온라인에서 그렇게 홍보를 시작해서 이렇게 베이스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 딱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기뉴입니다. The song is Meaningless.

0: for these days. 확실히 요즘 아티스트의 어떤 성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몽환적이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고요. 5750님께서 제 지인 중에 민기뉴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있는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좋아하는 A friend of mine used to use the nickname 민기뉴. Someone who really loved my sweet orange tree. Actually, 민기뉴 씨도 라임 오렌지 나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에서 그 착안했다고 합니다. 이 닉네임을. Yes. So that is it for today's Music Boutique and also for today's show. Hope you enjoyed the female singer-songwriters in the indie scene. I have actually one more song to go. 약간 이분들의 선배 싱어송라이터라고 볼수 있겠죠. 김사월 씨의 오늘 노래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he first day of the week with our program. 오늘도 함께 첫 주의 시작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member, cutie-nim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the song 김사월, 외로워.
1: 나는 외로워.

0: TBS EFM。
1: 老师，我们家小新最近做什么事都没信心，愁死了，有没有什么好办法呢？
2: 您呀，可以试着多表扬他一下。

0: for you。
1: 首尔我来了星期二的节目也到这里差不多到尾声了。
2: 是的，我们今天带大家云逛了一下望远。

谁都担心重伤，无需多担心挂上死相，人无需这样，只是应有不安的动向，忙习以为常。

That was Happiness by the 1975.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is Monday. I'm Summer PD, and you have tuned into Morning Groove on TBS EFM. Now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oday's opening. How can every single day be happy in our daily lives? I mean, we live such a busy life. From the moment we open our eyes in the morning until we close them at the end of the day, there are just so many things happening around us. And it is exhausting to go through all of that. But when you look back on day, such at times, you will discover yourselves who managed to get through the day somehow. Because you didn't give up on the day, and you have still lived through it. 힘들지만 약간 하루를 좀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게든 하루를 이겨낸다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간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좀 힘차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뭐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일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한 주를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il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feel free to send in your comments and song requests to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저한테 한 주는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뭐 하면서 청취하시는지 알려주세요. And today is Monday, so in the third part of the program today, we will get to a fun quiz called Voices Unheard. So stay tuned, everyone, and I will be back for MG Q&A just after thi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segment, MG Q&A, aims to assist me in gain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Morning Groovers. As always, I'm going to present a question to you, and your job is to respond to my inquiry.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for MG Q&A. Please listen up, everyone. I want to ask you, what are the gifts that you didn't quite enjoy receiving?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We're talking about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내가 받아본 선물 중 좀 별로였던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선물인데 별로여서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 준비해 봤습니다. So let's talk about the gift that you didn't really enjoy receiving from other people. It could be a gift from your family, or a friend, or from your senior at work, any gift that you didn't enjoy receiving. 좀 별로였던 선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I think I can come up with this one example. So back in college, I used to date this guy, and we were kind of like dating really, really healthily, and he gave me a gift after our 1 year anniversary, and it was a manicure. 뭔가 1년, 1주년 기념이었나? 아마 그랬는데 매니큐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색깔도 예쁘지 않았어요. 정말 쨍한 그런 핑크색 그런 매니큐어를 이렇게 뭔가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편지와 함께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선 이어폰 선물로 사줬던 것 같은데 네. 헤어지자는 거죠. 그래서 매니큐어를 선물을 받았는데 심지어 예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매니큐어 갑자기 기억이 났네요. 매니큐어 심지어 저 바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 해외로 이제 뭐 이민을 가기로 한 이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전자담배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일회용 전자담배. 저는 이제 비흡연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냥 버렸습니다. So some gifts can be very interesting, right? 정말 이 선물을 나한테 왜 점점점 이런 느낌이 드는 선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So let's talk about the gifts, perhaps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 좀 별로였던 선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다 털어놓아 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덕영 리 모닝그루버 오셨습니다. 출첵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창선 유 모닝그루버, 서마피디님 하트 모닝그루버님들 한주 시작도 행복하세요. 늦은 출석합니다. 늦었다니요. 너무 이른 출첵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부지런히 출첵도 남겨주시고요. I'll be back to you guys and introduce your messages after listening to this jam. This is Paramore, Ain't It Fun?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talk about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not the be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그 전에 우리 얼갈이 배추님께서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선마PD님, 주말 부산 여행 생각하시면서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금요일 하루 외부 연수라 4일만 일하면 돼서 비교적 마음이 가벼운 한 주네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get to only work 4 days a week today. How lucky. 5월 달에 휴일이 많으니까 뭔가 5월 달 전체가 주 4일 간접 체험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 얼갈이 배추 모닝그룹어 또 가뿐한 마음으로 올해 이번 한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Now let's get back to MG Q&A. We're talking about the gifts that you didn't enjoy receiving. 우리 남산 최 팀장 모닝그룹어께서 큰 인형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 big doll, I guess a big teddy bear or some other doll. 어 왜요? 전 인형은 차라리 괜찮은데 저는 아빠한테도 최근에 엄청 저보다도 큰 인형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혼자 있기 외로울까봐 강아지도 좋아해서 제가 강아지 인형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와 너무 커서 얘는 진짜 키가 저보다 큰 인형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의외로 아주 잘 끼고 있습니다. 큰 인형 어떤 인형인지 궁금하네요. I wonder how the doll looks like. 우리 1717 모닝그룹께서 화이트데이 때 받은 어마어마한 사탕 바구니요. 저는 사탕을 먹지도 않는데 무엇보다 너무 커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내내 무겁고 부끄러웠답니다. 라고 So a huge giant basket of candies on White Day. I don't really enjoy eating candies and also at the same time it was super heavy so I had hard time carrying it back home when I was riding the subway and it was also quite embarrassing too. 사탕 진짜 저한테도 쓸데없는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화이트데이 때 누가 사탕 주면 별로 이렇게 고맙지가 않고 뭐 차라리 초콜릿은 괜찮아요. I would prefer to receive chocolate than candies on White Day. 와 뭔가 그 사탕 막 큰 것들 있잖아요. 진짜 이게 나중에는 쓰레기로 되더라고요. 먹지를 않으니까 그냥 예쁜 장식용이 되고 그다음에 뭐 한 입도 먹지를 않으니까 이게 저는 몇 년 동안 제 차에 그대로 보관된 적도 있거든요. 좀 창피하긴 하지만 So I have received a huge basket too and I just left it in my car for about like a year. 그래서 한 1년 정도 뒤에 결국에는 처리하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탕을 먹는 사람인지 안 먹는 사람인지. 사탕 말고 좀 다른 걸 할 수가 없나요? White Day 때 Can we just go for another gift on White Days? I don't know, something more edible. 뭔가 뭐 마라탕 이런 거? 우리 남산 최 팀장 모닝그룹께서 The message is continuing. 큰 인형을 받았는데 처치 곤란이더라고요. 라고. So I guess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don't really enjoy having dolls inside your house. 뭔가 인형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인형 왜 이렇게 겉에다가 두면 되게 기분 좋은데. 인형이랑 말도 할 수 있고. 우리 얼짱님께서 전 애인한테 자기가 읽던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크크. 책 안에 대충 적힌 편지와 함께 점점점. 근데 헤어지고 그 책을 또 달라고 연락까지 왔지 뭐예요? 진짜로요. So you received a book that your ex-boyfriend used to read, not even a new book, and there were some letters written inside the books, and later he contacted you so that he could get the book back.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책 선물이 뭐 대여인가요? 굳이 그 책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건 또 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야기가 조금 힘든 선물이네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신 건가요? 어떻게 돌려주셨나요? 아니 어떻게 읽던 책을 그렇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었겠죠? 예, 우리 얼짱님 전 애인이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내가 받아본 선물 중 좀 별로였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Let's take a listen to the Lumineers' Bright Side.

Yes. We're gonna go back talking about the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perhaps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For that, 4484,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20대 중반에 만난 지 100일 된 날이라고 100원 받았어요. 진짜 그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했지만 지금 그 남자와 100일 된 아가와 함께 육아 중이네요. 오, 굉장히 숫자 100이 의미가 굉장히 큰 문자 메시지네요. 100일 됐다고 100원을 받으셨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분과 함께 예쁜 100일 된 아이와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 4484 모닝그루버이십니다. 약간 좀 재밌게 해주려고 이렇게 100원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Maybe I guess he was just trying to make the whole situation a little fun. 뭔가 그 반응 한번 보려고 이렇게 100원을 넌지시 건네신 건 아닌 건지 진짜 선물은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옛날에 뭔가 그런 100일 기념될 때 동전 선물 받고 이런 게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So this was kind of part of a culture back in the days. 투투 기념일에는 뭐 200원씩 막 주고 막 그런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투투는 이제 22일 만난 기념일이거든요. 그런 걸 도대체 왜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딱 고맘때쯤이 아닌가 싶어요. 뭐 어찌됐건 100일 된 아가분과 또

함께 예쁜 그런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Congratulations to you. 그리고 0965 모닝 그룹은 꽤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생일 선물로 목도리를 주더라고요. 보라색 목도리 점점 비닐 포장 그대로의 제품이었어요. 놀라운 건제 생일은 8월이라는 사실. 산게 아니라 옷장에 있던 걸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상태의 선물에 속으로 경악했어요. 그일 때문은 아니지만 곧 헤어졌답니다. So the person I was seeing quite seriously gave me a scarf as a birthday present, a purple scarf, and it was still in the plastic packaging. What surprised me was that my birthday is in August. I couldn't help but be shocked by the condition of the gift, wondering if they didn't just pick something from their own closet. Not because of that incident, but we soon broke up afterwards. 전 처음에 목도리 선물 받으셨다길래 목도리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점점 메시지를 읽을수록 아 비닐 포장 그대로 제품 생일은 8월 도대체 8월 달에 왜 목도리를 선물로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옷장 정리를 하시다가 아이 목도리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거 그냥 선물로 줘야겠다 이러고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걸까요? 목도리라길래 뭔가 직접 이렇게 짠 그런 목도리 이런 건 되게 감동일 텐데 어떻게 목도리 착용 한 번도 못 해보신 건가요? 그러면 보라색 목도리 그리고 색깔이 너무 애매해요. It's really a difficult color to match on any type of clothes. 제가 뭐 패셔니스타는 아니어서 보라색 목도리 이렇게 받으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더운 8월 여름에 목도리 정말 보기도 싫잖아요. 너무 더워서. 아, 그래요. 잘 헤어지셨습니다. I guess that was a happy ending for you. 우리 반장님께서도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사장님으로부터 명품인데 엄청 진한 주황색 넥타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선물 받은 건데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를 준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명품을 그닥 좋아하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잘안 하는 넥타이를 유유. 고민하다가 채소마켓에 팔았어요. 본인이 선물 받은 걸 굳이 재활용해서 주시니 와 진짜요. So you received a gift from your boss, but this was a tie that he used to own, but it was a luxury, and you didn't really like it because you don't wear any ties, so you sold it in the second-hand market. 주황색도 좀 힘들어요. 웬만하면 선물할 때 우리 보라색, 주황색, 형광색 이런 건 조금 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무난한 걸로 이렇게 좀 줘야. 그러니까 옷 선물이 이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색을 선물해줬으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솔직히 아까 그 보라색 목도리와 이 주황색 넥타이는 고민을 많이 한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하던 걸, 봤던 걸, 이렇게. 근데 또잘 파셨네요. 그쵸? 명품이니까 꽤나 또 현금 많이 버셨겠어요, 우리 반장님. I guess it's kind of worth the price to sell it in the second-hand market because it's luxury, everyone. 또 이렇게 명품 선물 받으면 되팔 수 있는 게좀 장점인 것 같기는 해요. But didn't the boss ask you whether you're wearing the tie or not? 저는 뭔가 좀 집착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왜이 선물 안 하지? 언제 할 거야? 이런 거 되게 물어보거든요. 혹시 이 상사분께서 그런 거는 확인을 하지 않으셨는지, 채소마켓에 판 사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veryone,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gifts that you didn't enjoy receiving. 계속해서 내가 받아본 선물 중 별로였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Here is Empire of the Sun, Alive.

1303 투잡러 모닝그룹어셔께서 저는 별로였던 선물이 무선 이어폰이요. 한창 에어땡이 출시되어 인기였지만 이어폰을 잘 사용하지 않기에 결국 제 생일 선물은 다른 가족이 사용했어요. 제 이름까지 새겨놓은 케이스까지도요. 그걸 선물한 사람은 바로 남편. 보석을 좋아하는 저는 속물일까요? So wireless earphone, I think that would be a perfect gift for people like me.

저는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름까지 새겨놓은 거 너무 스윗한 선물인데, 아, 정작 이어폰 사용을 잘안 하셔서, 왜요? 우리 1303 모닝그룹어? 이거 듣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나름 되게 편해서, 한번 적응하시면 되게 신세계이실 것 같은데, 이미 좀 늦었네요. 다른 가족분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니까. 보석 좋아하는 거 속물 아니죠. 저도 보석 좋아합니다.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Hello. 큰 다이아몬드, 큰 보석.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얼갈이 배치 모닝그룹은 올해 회사 창립기념일 선물로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줬어요. 그런데 제 휴대폰은 오래돼서 무선 충전 지원이 안 돼요. 휴대폰을 바꿔야 하나요? 자꾸 지름신이 올라오네요. 상큼한 노래 들으며 마음 좀 가라앉혀야 할것 같네요. Be the Voice의 Altogether Alone 신청합니다. So you received a wireless charger, but the fact is that your phone cannot be used by this wireless charger. It cannot be charged by wireless charger. 아, 그렇구나. 그럼 핸드폰 바꾸셔야 될것 같은데. 요즘 웬만하면 무선 충전 많이 하지 않나요? 무선 충전 진짜 편하더라고요. 아, 근데 또 핸드폰도 오래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냥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 무선 충전기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핸드폰 바꿀 때 그때 상큼하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용하려고 할때 불량이면 좀 곤란할 텐데요. 아, 무선 충전기 나름 좋은 선물인데 굉장히 또 그분께서 신경 써가지고 실용적인 선물을 해주시는데 막상 사용할 수가 없는 슬픈 사실. Anyways, morning groovers,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ese kind of gifts later on, so stay tuned, everyone.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going out to our 얼갈이 배추 morning groover. This is Be the Voice, All Together Alone.

스타키 운동을 위해 차로 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에도 차로 다녀본 적이 없는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려는 노력이랄까요? 월요일 아침 차들이 많아서 bumper to bumper 현장 직접 목격 중입니다. So you're currently riding your car because you need to carry your equipment for your ice hockey workout. 아이스하키 너무 멋진데요? 와, 굉장히 멋있는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이스하키와 또 공부까지 요즘에 병행하시느냐고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아이스하키는 어디서 하시나요? 아이스하키장은 춥겠죠? 너무 당연하게. 얼음이 녹으면 안 되니까. 아이스하키도 뭔가 포지션 같은 게 있나요? 막 스트라이커나 아니면은 뭐 미드필더 이런 축구 같이. 아이스하키 경기 너무 생소하면서도 또 신기하고 그러네요. 부상 당하시지 않게 안전하게 또 운동도 잘 하시고, 공부도 잘 하시고, 그렇게 알찬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also please be careful when you're driving. 우리 반장님께서 썸머 PD님, 금요일에 런닝크루 발대식 하셨나요? YG PD님의 부상으로 연기되었나요? 잠수교에서 4명이 1km씩 릴레이로 뛰는 런닝 파티 하는데, EFM 런닝크루 팀 한번 참가해 보세요. So they're asking about the running crew that I was trying to form last Friday. I was trying to form, so that means it was not formed at all. 맞아요. 우리 YG PD님께서 또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러닝을 하는데 무리가 있고, If YG is not joining, the other producer is not joining either. 아, 나 YG 안 하면 나도 안 해. 약간 이런 이제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저 혼자 뛰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래서 좀 연기가 됐습니다. 아, 나중에 더워지면 더안 뛰시려고 하실 텐데. 근데 this sounds fun. So four of the members get to run each 1 kilometer. It's like a relay kind of a format.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골프 같네요. 그네 명이 안 모여서 지금 갈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1km면 완전 뛸수 있는데 그죠? 1km면 진짜 빠른 제가 가장 마지막에 뛰어가지고 정말 질주하고 1등하고 선물 받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 정말 상상만 했습니다. 빨리빨리 받아! 뛰어! 막 이러면서 서로 응원도 해주고 릴레이가 또 그런 맛이죠. It sounds fun. 요즘 러닝, 마라톤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면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 키로수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뛰는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But anyways, thanks for letting me know. Let's go back to MGQ&A. We're talking about the gift that you didn't quite enjoy receiving. 내가 받아본 선물 중 약간 별로였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1136 Morning Groover,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안녕하세요. 출근길 운전으로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내봅니다. 제가 받은 선물 중 슬펐던 선물은 우유가 듬뿍 들어간 케이크였어요. 저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 제품류를 전혀 못 먹는데 말이죠. 제 생일에 저 빼고 모든 가족이 맛있게 먹어서 슬픔은 반감되었어요. So among the gifts that I received, the saddest one was a cake with lots of milk. I have a lactose intolerance, so I can't eat any dairy products. On my birthday, everyone in my family enjoyed it except for me, so the sadness was somewhat alleviated. 이 유당불내증이 제가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좀 생겨가지고 저도 우유를 이제 못 먹게 되었어요. 이런 거 진짜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So we really need to be careful when it comes to giving clothes for a gift and also especially something to eat. Some people are allergic to some products too.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아, 우유는 근데 좀 너무 흔한 케이크여가지고 어디 베이커리만 가도 우유 듬뿍 케이크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유당불내증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고 안 심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크림은 또 괜찮고 또 그냥 생 우유만 먹으면 또 배가 아프고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케이크를 못 드셨다니 본인 생일에 본인 케이크를 못 드시는 건 조금 슬플 수도 있지만 또 가족분들이 나는 우유 좋으니까 이렇게 맛있게 드셨나 봅니다. 이런 슬픈 사연이.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continue reading more of your messages, but we're gonna now get to our Monday segment, so stay tuned for that. Here is Black Sabbath, Paranoid.

need your unheard voices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drama today. 드라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힌트 세 가지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제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끝입니다. So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drama.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Let's go! Okay, so this song we are listening to is Hot for Teacher by Gleecast. This song is originally by Van Halen. And I'm going to give you the first hint. 첫 번째 힌트는 항상 드라마 한 장면을 제가 성대모사로 표현을 해드리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Let's get right into it. Okay, I need my two hands. 너 정말 수업 들어가라잖아, 수업. 왜 말을 안 듣니, 왜? 왜 선생님만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철싹! 철싹! 네, 이런 감정씬이었습니다.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거 되게 기억나는 대사 아닌가요? Get into the classroom. It is class time. This is what the teacher is saying in the scene. And she goes, Why aren't you listening? Why aren't you listening to your teacher? That's me. You're a student and I'm a teacher. You are a student and I'm a teacher. Understand?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울먹이면서 체벌을 하면서 나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렇게 좀 쐐기를 봐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과연 어떤 장면에 어떤 드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맞춰 주시고요. You know guys, if you can't come up with the answer, if you have absolutely no clue of what I'm talking about, just take a guess. Just come up with the most random name.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학생과 선생의 전쟁이 정답입니다. 뭐 이런 거 보내셔도

괜찮거든요. 정답을 모르지만 재밌는 오답을 만들어내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drop your hints and answer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We're back. I brought my pencil. Give me something to write on, man.

We are now listening to Electric Light Orchestra, Mr. Blue Sky. 우리 영 H 모닝그룹께서 완전 똑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완전 똑같이 들리셨구나. 뭔가 영혼이 없는데요. 저희랑 둘 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at compliment. And some answers are coming in.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 정답은 호랑이 선생님. 완전 찰떡 제목인 것 같아요. 호랑이 선생님 너무 무섭잖아요. 막 때리면서 공부하라잖아.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이러면서 아주 매섭게 혼내는 호랑이 선생님.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고양이 CSI, cat CSI. 동갑내기 과약이었나요? 라고 It could be confusing. Yes, yes, yes. 뭔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갑내기 과약이는 근데 영화예요. And we're talking about a drama. And I guess the cast has a very similar role in both the movie and the drama too. 8960 모닝그룹어 이건 바로 사촌동생 과외하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외 아닙니다. 뭔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And I totally understand why you guys are getting confused. 하지만 정답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9909 모닝그룹어 2737 제목은 땡땡땡이요. 김하늘이 대사했던 게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저도 학생 때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서 드라마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Oh my god, so you had a crush on your teacher when you were a student? 몰라 몰라. 0362 모닝그룹어 땡땡땡입니다. 진의 군항제 벚꽃이 예쁘게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So you did watch this drama.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또 떠오르시나 봅니다. 4477 also sent in the answer. Well, to help you guys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I'm gonna give you a second hint. This is a drama that depicts a love story between Chaewon, a high school Korean teacher, and a senior high school student. It came out back in May 2002.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예요. It stars 김하늘 and 김재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채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제목이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Let's go!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 부분꼭 들어줘야 되거든요. Welcome to the Black Parade by My Chemical Romance. 뭔가 romance 관련된 드라마일까요? This could be a hint, everyone. 저희 노래 그냥 틀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Hint is always behind the songs that we're playing. 우리 Y 고릴라 모닝그룹께서 정말 추억 돋는 영화네요. 동갑내기 과약이입니다. 땡! 이거 아니라니까요, 모닝그룹들. 헷갈리실 순 있는데요. I'm talking about a drama that came out back in 2002. 자, 동갑내기 과약이는 권상우 배우가 나온 그런 영화입니다. But this drama casts 김하늘 and 김재원. 자, 드라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 또 도전을 해주셨어요. Another challenge from 조국 모닝그룹. 상두야 학교 가자. 와, 이것도 진짜 추억이네요. 비와 또 공효진 씨가 나왔던 드라마이죠. 뭔가 학교 그런 로맨스 드라마가 많기는 했네요. There used to be a lot of dramas that kind of depicts the romance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진짜 선생님은 가르치는 걸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642 모닝그룹,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이 드라마 봤는데 학교? 저 이제 학교 출근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학교도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참 이런 드라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Actually, in that case, let me give you another hint. 우리 모닝그룹들, 클래식 기타나 피아노를 배울 때 이 노래 한 번씩은 연주해보셨을 거예요. When learning classical guitar or piano, you must have tried playing this song at least once.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기타 연주곡 뭐가 떠오르시는지 잘 생각해보시면 이 드라마 제목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Actually, in fact, a lot of morning groovers are guessing the correct answer. 3016 morning groover, 홍홍홍 라이프 morning groover, 3378 sent in the correct answer. 1853 morning groover, 정답은 땡땡땡 썸머피디님 김하늘인 줄 알았어요. 한주 파이팅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나는 썸머피디고 너는 김하늘이야. 뭔가 울먹이면서 찰싹찰싹 때리는 그 장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0933 모닝 그룹 땡땡땡 제 주위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여자 선생님과 결혼한 제자 지금도 잘 살고 있답니다. Oh, wow, so this turned out to be a true story. Oh my gosh. 행복하게 또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고요. 3219 a new morning groover set 정답은 땡땡땡 the teacher got upset because the student kept seducing her. I'm not really sure because I haven't watched this drama myself. 전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아가지고 잘 뭔 내용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뻔한 그런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선생님과 제자가 사랑에 빠지는. But anyways, I will be back with the answer just in a minute. So stay tuned, everyone.

고양이 CSI, 캣 CSI 모닝그룹업계에서 노래 제목에 정답 예시가 곳곳에 숨어 있군요. That is correct. You found out right. 우리 박은혜 팀장님의 숨은 그림 항상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숨은 그림 찾기 잘하시나요? 우리 모닝그룹 선곡을 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 9865 모닝그룹어 땡땡땡이요. 썸머피디님 힌트에 답 올려봐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listenership. 0300 모닝그룹어 우리 썸머님 힌트 감사합니다. 하트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Okay, moninggroupers. The answer is 로망스였습니다. 기타 클래식 연주곡 로망스 다들 아시죠? 로망스였고요. This song that we are listening to right now is 이별이 오지 못하게 by Paige and this was the soundtrack, everyone.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고 물러날게요. We're gonna give out a gift today to 3219 Morning Groover. 오늘은 3219 Morning Groover께 저희가 선물 챙겨 드릴게요. And I'll be back for you guys for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so stay tuned.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음악 감상하면서 딱 기다려주세요. I'll be back soon.

That was really a summer-like jam, wasn't it? 뭔가 여름여름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Road Rage Morning Groover texte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주말에 관악산 등반, 사회인 야구 경기, 드럼 수업으로 보냈더니 온몸이 뻐근한 월요일 아침이네요. 와, 주말 동안 정말 달리셨네요. You went hiking, you went for a baseball match, and also you had your drum lessons over the past weekend. 주말을 진짜 알차게 보내신 만큼 또 그만큼 몸이 좀 뻐근하신가 봅니다. 스트레칭 좀 하시고요. 월요일도 화창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Okay, so regarding MG Q&A, 우리 열정 언니께서 We're talking about the gifts that you didn't enjoy receiving. 선머님 출첵합니다. 저는 짧은 흰 원피스를 작년에 선물 받았는데 딱 진짜로 정말로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분 만날 때한번 입고 계속 옷장에 있네요. 짧은 치마를 절대 안 입는데 왜 주셨는지 점점점 일단 두었다가 내년에 버려야겠어요. 유유. Last year, I received a short white dress as a gift, and it's exactly, really, not my style at all. So I wore it once when I met that person who gave me the gift, and it has been in my closet ever since. I never wear any short skirts, so I wonder why the person gave it to me in the first place. I kept it for now, but I guess I would have to throw it away next year. 그러게요. 평소에 입는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보고 선물을 주실 법도 한데, 전혀 치마를 짧게 입지 않으신 우리 열정 언니께 왜 선물을 주셨을까요? 뭔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진짜. 근데 옷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안 입으면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옷장에 한 2년 동안 묵혀 있고 제가 입지 않으면 버리거든요. 결국에는 이 원피스도 전혀 입지 않으시고 버리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내 스타일이 아닌 옷 입기 너무 힘들어요. 전 집에서도 입기 힘들더라고요. Because what people would do is that when they receive a gift that they don't really wear, enjoy wearing, they would just wear them for home clothing. But I don't do that either. 전 집에서도 뭔가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대로 입고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아무거나 그렇게 입기 쉽지 않아.

가서 그냥 버리거나 또 채소 마켓에다가 이렇게 내놓거나 좀 그렇습니다. 우리 열정 언니 채소 마켓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그 스타일이랑 찰떡인 사람이 사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박소라 머닝그룹어, 굿모닝. 저는 사이즈가 작은 바지요. 그 사이즈에 맞추어서 다이어트를 하라는 건지 점점점 아무튼 받아보고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남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receiving a very small pair of pants that I cannot even fit myself into. So does that mean I should go on a diet or something? I was not happy receiving this gift. 저도 진짜 받아봤어요. 저는 유행이 다 지난 스키니진인데. 저도 원래 좀 마른 체형이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스타일의 초미니 그런 스키니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원래 스키니진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진짜 무슨 아기가 입을 만한 그런 사이즈를 받아가지고 정말 한쪽 다리를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와, 정말 피가 이러다가는 정말 안 통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또 버렸습니다. 저도. 이런 선물 정말 곤란해요. 뭔가 옷 선물 그래서 쉽지 않다니까요. 옷 선물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캐시로 부탁드려요. 현금 괜찮습니다. 현금은 오케이, 옷은 노. 그다음에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수박을 80통 하차하느라 진이 다 빠지네요. 유유. 이럴 때는 소리 마구마구 지를 수 있는 락 음악 같은 게 필요해서 나름 저의 애창곡인 엔플라잉의 옥탑방 신청합니다. 아, 우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리 배송 반장님. 오늘은 수박 80통이나 이렇게 하차를 하셨군요. 아, 어떻게 또 안전 하차하시고 안전 퇴근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requesting this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저 요즘에 모닝 그루버들 엔플라잉에 너무너무너무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선제업고 티어의 그 인혁 군이 이제 엔플라잉의 멤버잖아요. 근데 제가 하도 쇼츠 영상을 많이 보니까, you know, when you watch a lot of short contents related to the things that you're so into, the algorithms would recommend you all different kinds of videos. 근데 이 이승엽 님이 라이브 하는 그런 영상이 갑자기 떴는데, 본업 모먼츠 이렇게 해서 떴거든요. 와, 왜 이렇게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저 그래서 완전 입덕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금방금방 갈아타는 걸까요? 뭔가 빠지면 진짜 정말, 정말, 정말 빠져 있거든요. So once I get into something, I get really involved into it. But then I just get sick of it very quickly.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도 많고 좋아하는 배우도 많고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요즘엔 또 저한테 확 꽂힌 밴드 엔플라잉. 저 요즘에 엔플라잉 노래만 주구장창 듣고 있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이 옥탑방 들으면서 왔거든요. Why not have a listen to it again? 우리 이승엽님 팬입니다. 나중에 한번 나와주시고요. Here is 엔플라잉 옥탑방.

Bravo, bravo. That was N Flying with 옥탑방. 뒤늦게야 이 노래 또 빠져버렸네요. 우리 민스키 모닝그룹께서 Good morning, everyone. 너무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유유라고 해주셨네요. Now, this is ironic. 너무 좋은 월요일인데 유유가 담겨 있어요. 반어법인가요? 부디 행복하고 좋은 월요일 아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스키 모닝그룹 행복해져라. Yep. Okay, so 아리즈 모닝그룹께서 다이어트 할때 받는 치킨 상품권은 슬픕니다라고 talking about the gift that they did not enjoy receiving. 이거는 방해하는 거죠. 네,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 거죠. 다이어트 한다고 분명히 동네방네에게 소문을 내줬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눈치 없게 치킨 상품권을 주면 네. 하지만 이겨내는 건내 자신입니다. 이런 것 또한 뿌리치고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한 이제 완벽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거겠죠. 화이팅. 우리 멍멍이 후추맛 모닝그룹께서 저는 핸드크림이요. 정말 주시는 건 좋은데 집에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Oh, absolutely. Even though you did not enjoy receiving the gift, you shouldn't really say that out to the person because that person might have thought a lot, when giving you that gift. So, you know, it's really an excuse to say something like that. But you do not enjoy receiving hand creams. Why not? 전 핸드크림은 정말 많이 받으면 그냥 몸에도 바르고 두고두고 쓸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요긴하게 사용을 할수 있겠던데요. 핸드크림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참고하겠습니다. And that is it for me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and your week with Morning Groov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MCT 도영, 반딧불, Little Light.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딸 아이의 이제 목적은 옷 쇼핑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딸 아이는 옷 쇼핑을 가고 저는 딱히 아빠가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젊은이들의 옷가게 있잖아요. 그런 데였기 때문에 저는 같이 따라가긴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왔다 갔다 별로 목적 없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So, since my daughter's main mission of the day was clothes shopping, my wife and daughter sort of disappeared into stores. And I was kind of wandering around the neighborhood with no agenda whatsoever. So eventually, I found myself going into a store and browsing through a clothing rack. 그래서 너무 심심하고 밖에도 너무 덥고 해서 저도 그냥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막 이렇게 옷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옷을 찾던 한 여성분이 저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저 혹시 이거 다른 사이즈로도 있나요? So I found myself, going through clothes, right, racks, and suddenly a woman next to me asked me, "Excuse me, do you have this in another size?" 그래서 저는 아우, 저 여기 직원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하지만 뭔가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So I responded by saying, "Oh, I don't work here. I'm not an employee here." But right after saying it, I realized that I had this oddly satisfied smile on my face, on my mind, I guess, right? More like. 그래서 약간 좀 젊게 입고 나가긴 했거든요, 제가. 근데 아마도 그분도 정신없이 그냥 옷을 찾다가 그냥 옆에 뭐 그림자가 보이니까 그냥 물어봤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So I was dressed a bit casual on that day. Maybe, I don't know, she was just really busy and kind of chaotic, looking through a lot of clothes and didn't really know, and noticed somebody, next to her and just happened to ask me that question. 사실 옷가게 직원으로 이제 착각을 받은 적이 몇번 있긴 합니다만 다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So, honestly speaking, being mistaken for a store employee has happened to me more than once. 아마 다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뭐 그런 오해를 받으면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뭐 불쾌할 수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Depending on the situation, right? That kind of misunderstanding can feel flattering, annoying in some situation, and even funny, right? 근데 저는 약간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내가 왜 기분이 좋았나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젊어 보였을 것 같아서. So I thought about why it made me feel kind of, happy. Maybe just the only reason was that, I must have looked younger than my age. 왜냐면 뭐 50대 한 중반을 가까이 가고 있는 아저씨가 그런 옷가게에서 일할 그런 가망성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아저씨처럼 그래도 보이진 않았다라는 어떤 생각. So anyways,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어떤 직원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저의 어떤 경험을 오늘 토대로 오늘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So I'm curious, have you ever been mistaken for an employee somewhere or for somebody else entirely? 어떤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직업이 뭔데? 혹시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한번 이런 이야기 좀 가볍게 월요일 프로그램 시작해 볼까 합니다. So again, the question is, have you ever been mistaken for an employee somewhere or somebody else entirely? 여러분들 답변 있으시면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오시면은 채팅방 있고요. 아니면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Prefab Sprout. The song is All the World Loves Lovers.

prefab sprout. All the world loves the lovers. So today's question or theme of the day is based on my experience over the weekend of being mistaken for a clothing store employee, right? I guess the right way to express my sentiment is I was flattered. 그래요. 1232님께서는 역시 힙하셨어. 성수동 직원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뇨. As expected, you must be so hip to think someone actually mistake you for a 성수동 employee. 이 성수동에도 근데 약간 조금 나이대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옷가게가 있습니다. 완전 뭐 아저씨들을 위한 옷가게는 아닌데. So one that I wasn't actually was not those like the hippest, you know, clothing store, but rather kind of for older age group. 그래도 still, right? So I'm asking our kitty names a question. 어떤 곳에서 직원으로 혹은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 In the intro, I said, you know, if you stand in a bookstore too long, 책방에서 책을 너무 오랫동안 읽고 있으면은 가끔 와서 책

접어본 사람들 있지 않나요? I think you probably have that kind of experience. But as you know, most of the you know businesses, right? Their employees wear uniform. So I mean, there's no room for error, mistaking someone for someone else, right?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So I would love to know what your answers are if you have any experience like that.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it's a different kind of case, but you know I was working as a producer 지금처럼 진행을 하는 시절은 아니었고 그냥 PD로서 일할 때였었는데 you know I have to meet and call a lot of people, right? And you know about the show, 뭐 게스트일 수도 있고 뭐 인터뷰이일 수도 있고 그죠? So while I was doing that, right, I was you know interacting with people, right? I didn't really you know tell them who I was. I just tell them that you know I am from this program.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화드리는데요. 뭐 이렇게 뭐일 얘기를 막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프로그램 너무 잘 돼서 정말 좋습니다. 작가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작가로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And I was thinking maybe I didn't really tell them, you know, what my role was, you know. 뭐 이렇게 누구누구 PD입니다라고 이렇게 아마 소개를 안한것 같아요. 근데 you know, I did quite a lot of work as the role of a writer. 그러니까 작가 역할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 그냥 작가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르셨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별일 아닌데도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도 좋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얼의 곡입니다. 1985.

listen to a couple of tracks. Sergio Mendes featuring John Legend, Don't Say Goodbye. And the following track was David Choi, Something to Believe. So our question of the day, were you ever been mistaken for an employee somewhere? I also wrote that question, posted that question on our Threads account as well. Thread account에서도 제가 이렇게 포스트를 했는데 김인트로 비비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다 땡땡에서 혹시 이거 물건 있는지 이렇게 찾아달라고 이렇게 질문 받으신 적이 있다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와, how does that make you feel?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니면은 불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I guess depending on the place and the, you know what your feeling were at the time and those kind of things all kind of contribute, right? 감사드립니다. 김 인트로 비비님. 어서 제니님께서 MG 직원으로 오해를 간절히 받고 싶은 1인이라고 하셨는데 I desperately want to be mistaken for an MG generation employee. 그렇군요. 젊어 보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전에 카페에서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 제 앞에 일하던 친구가 제 실제 친구였는데 여중 때 같은 학교였는데 학교에서 유명한 얼짱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그만두고 나니까 손님들이 그 친구만 찾은 슬픈 사연이 떠오릅니다. It also reminds me of this bittersweet story back then when I used to work part-time at a cafe. So the person who worked the shift right before me was actually a friend of mine and we went to same middle school and she was one of those 얼짱, the school beauty. And after she quit the job, all the customers kept coming in looking only for her. It's kind of a sad memory to look back on now. 그렇군요. 아, 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이셨으면은 참 그게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 한참 이제 어떤 외모나 그럴 때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You know, my daughter is in high school right now and you know, I see her talking about her, you know, looks all the time. 외모가 어떻게 좋고 친구는 이렇게 이쁜데 뭐 이렇게 나는 왜 이래 막 이렇게. I hear a lot of those kind of you know, concerns from high school daughter. So 아마도 제니 님도 그때 그런 시절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약간의 상처?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누죠. This is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제가 미리 준비한 트랙인데 약간 그 제니님 사연 듣고 드니까 좀 너무 슬픈 느낌이 드네요. Apologies for my song selection.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였습니다. In response to that, Jenny님's story, right? 스카프드루 낙타님께서 손님들이 그 얼짱 친구분만 찾았다고 하시길래 흐흐. 그 어디 커피집 사장님 잘생겼더라 하면은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는 그 심리는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So, kind of thinking about that story, Jenny님 has sent in earlier that the customers were looking for that 얼짱 friend. I just don't know the psychology behind it, right? Let's say there's a cafe whose owner is a good-looking dude, right? And the people would actually flock over to the restaurant and try to check him out or her out, right? Psychology behind it, 그냥 잘생긴 사람을 보고 싶은 psychology 아닐까요? I guess just very simple. 뭔가 이렇게 분석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궁금해서 사람들이 when people say somebody is good looking, right? 그러면 아니 얼마나 잘생겼길래 도대체 어? 한번 보자. 가서는 딱 보고는 아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약간 그런 또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I think just a between friends, right? Just a fun talk. 이렇게 참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 이제 평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산들산들아님께서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20대 때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Back and when I was in my 20s, I used to work a part-time at a sportswear store. 그래서이기도 하고 오지랖 넓은 성향도 있어서인지 의류 매장 같은 곳에 가면 자꾸 다른 손님한테 말을 혼잣말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Now that is very interesting. Okay, because of that, combined with my naturally kind of a friendly, chatty personality, whenever I go to a clothing store, I find myself talking out loud near other customer, kind of talking to myself near other customers, not to that customers, right? 그래서 저를 점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상하게 판매 의욕이 막 솟아서 어울리냐고 물어보는 손님한테 엄지척을 해드리고는 했네요. 크크크 이렇게. So because of this, people often mistake me for a store employee. And strangely enough, it fires up my inner salesperson. So whenever a customer asks me if something looks good on them, I can't help but give them a big thumbs up, LOL. 그렇군요. That is really unique, 산드산드라님.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직접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내 근처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옷잘 골랐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을 어울리는 옷을 잘 골랐네, 저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한다는 거죠. And then that person would actually overhear it, right? Because you know it is meant to be heard. 그렇군요.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산드산드라님. 그런 성격이시라는 게. And, you know, I think the stores would love it, right? Because, you know, sometimes when salesperson say something to you, that looks good on you. It really fits you, right? You kind of, you know, take that as sort of a sales pitch. 그러니까 옷 팔려고 저러는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But if you hear a fellow shopper saying that, something like that to you, you take it as a true, I don't know, compliment.

그래서 이제 구매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토어에서 약간 산들산들한 님 같은 분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세일즈를 높이는 어떤 전략도 있을 것 같네요. I think stores can actually hire a person like you, 산들산들한 님, and you know, kind of boost their sales. 그냥 아이디어였습니다. 미스테리 샤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연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그러면 3, 4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Glenn Check입니다. Vogue Boys and Girls.

her saying. 근데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산들산들하님께서 이런 메시지 주셨어요. 요즘엔 모르는 사람이 괜히 말 걸면 왜 저래 하는 세상이 되었죠. 사실 90년대나 2000년대만 해도 같은 공간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볍게 말 거는 게 크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는데 요즘엔 참 그런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된 듯합니다. That is so true, I think. Yes. Back in the 90s and even early 2000s, like you had people kind of going up to strangers and have a light conversation, about clothing or something, But these days, it's just not a polite thing to talk to a total stranger. That is the trend, I guess. That is the the cultural, I don't know. Context of the society that we are living in right now.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Big difference there. 하시면서 카페 바리스타가 잘생기면 즐거운 마음에 보러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군요. So adding to that message was that, if the cafe barista is a good-looking dude, maybe, just makes you want to go there even more. Boosting sales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죠.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독더미님도 오늘 사연 오늘 질문 관련해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저는 직원으로 오해받은 적은 없는데 아예 학교 갔을 때 1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인 줄안 적은 있어요. Just like my friend who was mistaken as the nursery school teacher. 어린이집 직원으로 이제 오해받은 제 친구하고 비슷하시네요. 그리고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인으로 착각하신 분이 있었고 어떤 일본인 분은 심지어 저한테 길을 물어보셨던 적이. 그래서 아, 저도 여기는 처음이라 하면서 맵 어플을 켜니까 그제서야 아, 미안해요.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So when the traveling in Japan, some travelers had mistaken me as a Japanese native local there. So they even asked me for directions. So when I turn on the map application, they said, "Oh, I'm sorry." 저도 참 미국에 살때 다른 나라 사람으로 오해받은 적이 참 많거든요. I was mistaken for different nationalities so many times.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nationality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기분이 좋은 적도 또 나쁜 적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주셨는데요. 독더미님 사연과 함께 박정현 씨의 곡인데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Johnny Cho. I think that is the original song, and many artists have done the remakes of this song. 아까 말씀하신 99 Red Balloons가 리메이크 버전인 것 같습니다. 제니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요. 주말에 마이클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여운이 가시질 않네요. 혹시 미리 신청곡 가능하면 Just Call My Name, I'll Be There, Jackson 5, I'll Be There 신청합니다. I went to see the Michael Jackson biopic over the weekend, and the lingering after effects of the movie just won't fade. If it is possible to make a request for this song, I would love to hear it. 그렇군요.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about this, Michael Jackson biopic. I think it's titled Michael, right? Michael. A lot of mixed reviews. 이제 소셜 미디어를 쫙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mixed review. I think some positive and some negative, depending on who you ask, right? 저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음악에 충실했다라는 그런 평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would agree that they really focused on the music. I guess story and what kind of things that they wanted to concentrate on. I guess that kind of generated a mixed review, right? Because you might have been looking for certain things from this biopic.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거를 되게 보고 싶었다, 어떤 부분이 다뤄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면은 실망감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좋았다. 그 부분에서 갈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잭슨 5, I'll Be There. 제니님의 신청곡인데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잭슨 5, I'll Be There.

That was Abby there. Jackson 5 was requested from Jenny님, who watched the Michael Jackson biopic, the movie, over the weekend. And just 그런 영화 보고 나면은 확실히 와, 그 이펙트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죠? And really interesting thing was that the person, the actor who played Michael Jackson, right? Was Michael Jackson's one of nephew, one of nephews of Michael Jackson.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and I guess it had to be somebody who is related by blood. 마이클 잭슨과 뭔가 혈연 관계의 누군가가 연기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It had to be somebody who is related. I'm not sure if he is blood related. He might not be, right? But just a thought that I had, right? 그만큼 연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ll Be There 곡을 들으니까, Mariah Carey 버전 I'll Be There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I'll Be There은 방금 들었으니까 Mariah Carey를 다시 듣기는 좀 뭐해서 그 버전은 듣기는 뭐해서 Mariah Carey 다른 곡 준비했습니다. Love Takes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뮤직 부티크는요. I want to focus on female singer-songwriter in the Korean indie scene. 한국 인디 씬에서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특히 많다는 또 두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As you know, Hanroro is also her background is indie singer-songwriter and she's probably the one of the hottest singer-songwriter not only in the indie scene, just on the mainstream scene, you know, overall.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게 들었던 인디 여성 싱어송라이터 세 분 정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o today I brought prepared songs by three Korean indie singer-songwriter, female singer-songwriter, that is. 그래서 첫 번째 아티스트는 최제니라는 분입니다. Her first artist is named Jenny Choi. She made a debut in 2024. 근데 아직은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음악성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So without just a further ado, right? Let me just play a song by Choi Jenny and talk more about her music.

Hey Jenny, today I just really loved listening to that track, the sort of a muted piano playing. 뭔가 이렇게 한 톤을 딱 죽여놓은 듯한 그런 피아노 톤도 너무 좋고요. And her vocals are very understated, but leaves very lingering impression. 뭔가 굉장히 담담한 그런 보컬, 하지만 뭔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제니 투데이였는데요. Brought One More Track by 최제니. 이곡 역시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좋았던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That was a 최재현이 타협점과 침묵과 집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What did you think?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조금은 솔직해

수 있겠니? 내가 나와 타협점을 찾아서 마음이 쉬워지도록. Could you be just a little more honest so that I can find the compromise within myself and put my mind at ease?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겠니? 저 과거에 있는 어리둥절한 어린아이를 생각해봐. Think about that bewildered lost child back in the past. 그런 내용의 그런 곡이었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a second singer-songwriter. A bit of a different vibe from 최제니님. 허회경 씨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좀더 대중적인 스타일의 이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곡을 굉장히 잘 쓰십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허회경, 난 묻어요.

0: SoundCloud account, and that's how she, I guess, gained recognition online. 많은 요즘 아티스트들이 그렇듯이 일단 온라인에서 그렇게 홍보를 시작해서 이렇게 베이스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 딱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기뉴입니다. The song is Meaningless.
1: 자기야.

0: the very soft. I guess that is the vibe the young generation of musicians are definitely going for these days. 확실히 요즘 아티스트의 어떤 성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몽환적이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고요. 5750님께서 제 지인 중에 민기뉴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있는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좋아하는 a friend of mine used to use the nickname 민기뉴. Someone who really loved my sweet orange tree. Actually, 민기뉴 씨도 라임 오렌지 나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에서 그 착안했다고 합니다. 이 닉네임을. Yes. So that is it for today's Music Boutique and also for today's show. Hope you enjoyed the female singer-songwriters in the indie scene. I have actually one more song to go. 약간 이분들의 선배 싱어송라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김사월 씨의 오늘 노래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he first day of the week with our program. 오늘도 함께 첫 주의 시작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member, cutie-nim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the song 김사월, 외로워.
1: 나는 외로워.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担心挂上死相，人无需这样，是树应有不安的动向，网集以为常。

担心重伤，无需多担心挂上死相。人无需这样，时时亦有不安的动向，忙习以为常。

We started our program with Blinding Lights by The Weeknd.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is Tuesday. I'm producer Summer, and you have tuned into Morning Groove on TBS EFM. Now, as mentioned earlier in the opening, the word breakfast means morning meal, and it originates from the Middle English word breakfast, which means to break the fast, and therefore, breakfast is a meal that breaks the fasting period of the night, replenishing our bodies and providing the fuel we need to start the day, which is why it is called the most important meal of the day too. 어원에 따르면 아침 식사, breakfast는 밤 동안의 단식을 끝내는 식사로서 우리 몸을 보충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연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치 모닝그루버도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하루를 상큼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제공하는 게 이 방송 모닝그루브가 아닐까 싶으면서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늘 아침 든든히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Now our chat rooms are always open, everyone, so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hit me up anytime during the show by texting me to the text number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출첵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신청곡 출첵 문자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은 무료입니다. Now let's move on to our program. Today we have Mystery of Insight, which is a guest invitation segment. And today we will be joined by nutritionist Kim Min-ji and get all sorts of healthy tips for our meals. 오늘은 명품 급식의 창시자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따 3부, 4부까지 쭉 함께해 주시고요. Stay tuned for the next 2 hours, everyone, and let's now get to MG Q&A after this.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For your information, everyone, MG stands for Morning Groove, not MZ for MZ generation. It is MG. So MG Q&A is a moment of collective reflection, a chance to ponder our inclinations and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others through a shared perspective. And every single day, we have different questions for MG Q&A. And today's question is going to be this. Since Morning Groove is a morning radio show, I want to ask you,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today?
1: 우리 모닝 그룹어들 오늘 아침 식사로 뭐 드셨나요? 아직 너무 이른 아침이라면 아침 식사는 어떻게 드실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0: Or just simply let me know how you usually have your breakfast every day on your weekdays.
1: 주로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아침 식사로 어떤 것을 드셨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0: For me, I didn't have my breakfast yet because obviously it's super early for me to have a certain meal.
1: 아침에 뭔가 헤비하게 먹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을 좀 스킵했습니다. 좀 위험해요. 이럴 때 제가 배에서 소리가 좀 요동을 치거든요. 보통 한 8시에서 8시 반쯤부터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방송을 하면 배에서 아주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박원혜 팀장님도 여러 번 들으셨거든요. 이 소리가 처음에는 웃긴데 계속 나면 조금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마구마구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을 방송 끝나고 먹을 예정인데
0: Usually I would have little snacks before the show, like fruits or some cookies. Or, I don't know, like a piece of bread.
1: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막 떡이랑 빵 이런 것들 그냥 집에서 싸울 때가 있으면 간단하게 먹는 편이고요. 오로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아침을 간략하게 먹는 편입니다.
0: Because I don't want to drink coffee on an empty stomach, so I try to fill up my stomach with at least something and then have my morning coffee. So that is my breakfast routine. But I want to hear about your answers.
1: 우리 모닝 그룹어들 오늘 아침 어떻게 든든하게 챙겨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알려주실 거죠?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0: Okay, morning groovers,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Ray, this is Worth It.

0: Okay, so right now we are receiving some messages regarding MG Q&A question, which was,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today?
1: 오늘 아침 식사로 뭐 드셨는지 제가 여쭤봤죠.
0: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우리 신규 morning groover 3233 morning groover께서 라떼, 토스트, 바나나 정도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든든하게 그래도 잘 챙겨 드셨네요. 라떼 우유가 들어갔고 또 토스트, 바나나 뭔가 되게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고요. 따뜻한 토스트 너무 맛있겠는데요. 우리 청소 반장님도 썸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국에 반 공기 밥 말아 먹고 참외, 바나나, 귤, 빵 이렇게 먹었어요. 가족들 아침은 제가 다 챙겨줍니다.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거든요. 라고 So I fix breakfast for my whole entire family member because I'm the one who wakes up early to commute to work. So I had a little bit of rice and some soup and all different kinds of fruits.
1: 정말 아침 식사 균형 있게 잘 드시네요. 아침 식사를 진짜 든든하게 하고 출근하시는 우리 청소 반장님입니다. 이렇게 혼자 챙겨 드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가족 아침까지 다 챙겨 드시려면 아침에 무지 바쁘시겠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모닝그루브까지 이렇게 청취하시고 너무 좋은데요. 오늘 든든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과일이 참 이렇게 아침마다 챙겨 먹기 제일 좋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써는 게 너무 저는 귀찮아요. 참외도 이렇게 다 잘라야 되고 귤도 그렇고 바나나는 이제 손으로 까면 되긴 하지만 그 껍질 처리해야 되며 아침에 저는 도저히 차려 먹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과일이 너무 먹고 싶으면

밤에 미리 깎아놓고 그다음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둔 다음에 회사로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I think that's the least thing that I can do to have some fruits in the breakfast for my breakfast menu. I would prepare them, before going to bed, and then like I would just store them in the fridge, and then I would just take them to work. 그렇게 해야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현실. 우리 얼짱님께서는 아침을 아직 안 먹었지만 출근길에 따끈한 토스트랑 커피 사서 사무실에서 먹을 예정이에요. 아침 식사는 든든히. 저는 빵순이라 아침 먹는 거참 좋아합니다. I didn't have breakfast yet, but I'm going to buy some toast and coffee on my way to work and have them in my office. 아, 우리 최근 들어선가 회사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상암동 회사 앞에 이렇게 길거리 토스트랑 커피만 파는 그런 거 차리면 되게 잘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팔아야 됩니다. 한 6시쯤에 이제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구입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거 괜찮겠는데? 좋은 아이디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Because I would be the one to buy those toast on my way to work for sure if I have to commute to work early. 아침에 정말 그 따끈한 토스트 진짜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든든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뭐 비록 저는 모닝그룹을 오래 하고 싶지만 만약에 제가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팔고 있으면 모닝그룹을 아직 하고 있지 않겠죠? 너무 슬픈데요, 갑자기? 저는 모닝그룹을 하기 위해 출근을 하면서 토스트를 사 먹고 싶거든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But I do love breakfast menus just like 얼짱님 as well. 그래서 저는 주말에 아침 직접 만들어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침에 팬케이크도 잘 구워 먹고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 출첵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시어머니 칠순잔치 준비하느라 진을 뺐더니 이번 주는 계속 피곤하네요. 이번 주는 빨간 날이 없네요. 다들 상쾌한 하루 되세요. 참고로 저는 아침 식사로 커피와 구운 계란을 먹어요. So I am having a rather tired week because I did celebrate my mother-in-law's 17th birthday. And for breakfast, I would usually have boiled egg. And also a cup of coffee. 아침에 든든하게 또 구운 계란과 커피를 드시는군요. 이것도 간단하면서도 또 나름 영양이 있는 거예요. 그쵸? 단백질로 이렇게 보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도 주로 빈속에 커피 먹고 싶지 않을 때 구운 계란을 좀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운 계란만 먹으면 뭔가 이렇게 퍽퍽하잖아요. 그걸 커피로 이렇게 싹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로 싹 내려주는 거 아주 좋아하죠. 항상 뭐를 이렇게 싹 내려줘야 된다고. 주로 이제 커피가 그런 역할을 하죠.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what you had for breakfast today. 오늘 아침 식사로 어떤 것을 드셨는지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 are going to play a song requested by 남산 최 팀장님. Step by Step 듣고 싶은데 가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롤라장에서 듣던 그 추억의 노래, 크크크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가수가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솔직하게 노래 제목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She's doing a fabulous job in finding those songs and the titles of the song and even the musicians as well. 많이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We did find a musician for you. This is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That was Get Lucky by Daft Punk featuring Pharrell Williams requested by a brand New Morning Groover 수고음은 신규 모닝그룹업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They said 안녕하세요. 방송 처음 듣는데 좋네요. 평소면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지금은 출장 가느라 기차역에 가면서 듣네요. 시간 될 때마다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usually at this hour I would be working in the office, but since I'm on my way to a business trip riding a train, I get to tune in. So I will tune in from time to time. 우리 수고만 모닝그룹을 이렇게 또 우연히 모닝그룹을 접하게 되셨나 봐요. 정말 출장에 제가 감사할 지경입니다. Thanks to your business trip, you got to tune into Morning Groove for the first time.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닝그룹을 처음 접하게 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런 통성명과 자기소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기억해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수고만 모닝그룹은 주로 어디로 출근을 하시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뭐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다음번에 소개할 때 제가 잘 기억해뒀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More check-in messages are here. 박철한 모닝그루버, 엘마르 바다 모닝그루버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그리고 박소라 모닝그루버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Thank you all for checking in. 나 여기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알림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출첵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Now let's get back to MG Q&A, everyone. We're talking about the breakfast menu that you had today. 7441,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안녕하세요. 아침 출근길에 딸들 학교 내려주는데 영어 듣기 평가가 자동으로 되네요. 이제 매일 아침 TBS EFM 같이 들으면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토마토 계란 볶음 덮밥을 먹었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in and they are quite enjoying listening to TBS EFM. 영어 공부하면은 TBS EFM이에요. 정말 저희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일단 시작을 모닝그룹과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딸들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름 한 분 한 분 이렇게 호명해드리고 싶은데 7441 Morning Groover,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I will try to remember you and introduce your message next time. 나중에 신청곡도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토마토 계란 볶음 덮밥. Oh, that sounds delicious. I believe that a lot of Morning Groovers are having hot meals for breakfast. 뭐 아침에 간략하게 뭐 시리얼 먹어요, 요거트 먹어요 이런 문자는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간략하게 그렇게 차가운 아침 메뉴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뭐 요거트라던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유 한 잔 혹시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아침에는 웬만하면 따뜻한 거 먹자 주의여가지고 이렇게 따끈따끈한 토마토 계란볶음밥. This sounds really nice. 그리고 또 단백질이잖아요. 제가 좀 단백질 집착을 하나 봐요. 평소에 자꾸 빵만 먹다 보니까 단백질이 들어가면은 딩동댕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 입니다. 방금 제가 우리 박원희 팀장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아침 식사를 어떤 거 드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주로 이제 차로 출근을 하시면서 차 안에서 드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닌가요? 아닌가? 아니 아닌 척 하세요? 어떤 걸 드시는지 궁금한데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오시는 거 맞죠? 왜 아니라고 자꾸 하세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너무 답정너인가요? 우리 박원혜 신사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방송 끝나고 빵 먹어야지라고 해주셨는데 스마일 이모티콘까지요. 너무 무섭네요. 또 얼마나 또 많은 빵을 우리가 먹으러 갈지. 방송 끝나고 빵 너무 좋죠. It sounds nice. 우리 이솔로 모니언즈 모닝그룹업께서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제 아침 식사 메뉴는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피디님처럼 저도 빵이나 쿠키 먹으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꼭 마십니다. 차가운 음료를 아침부터 마시면 배탈이 나서 피하고요. So they said, I prefer to have something hot for breakfast, so I would have hot Americano and usually just snack out some bread and cookies too. 우리 얼갈이 배추 모닝그룹어, 저는 간헐적 단식하던 버릇 때문에 아침은 굶거나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안 들어간 견과류와 두유 같은 걸 먹습니다. 오늘은 굶었네요. 배고파라. 마룬5의 슈거 신청합니다. 아침 이야기하니까 당 땡기네요. So please fill up your stomach today by having some decent amount of breakfast. 얼갈이 배추님, 아침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오늘 든든하게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This is a song for you, Maroon 5, Sugar.

8829, also known as 보건쌤 Morning Groover said, 출첵해요. 오늘은 열심히 사는 내 동생 경철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와우! 우리 보건쌤 동생분 경철님 생일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아주 그런 스페셜한 날이군요. Happy birthday to you, 경철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Morning Groovers, you better stay tuned because in the third part of the program, we will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3부에서는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닝그룹아들. Here is a song for you. This is Roosevelt featuring Nile Rodgers, Passion.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et ready for an engaging journey as we delve into interesting facts and life-enhancing tips. Now, today we will have a special session learning about various food nutrition facts with nutritionist 김민지. 오늘은요, 명품 급식의 창시자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 식품 영양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영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 영양사라고 합니다.
1: 어머, 너무 아름다우시고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세요.
2: 감사합니다.
1: 네. 많이 좀 TV에서 뵀었는데 네. 실물이 더 아름다우시네요.
2: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영양사님 뭔가 급식계 한 획을 그으신 김민지 영양사님이신데요. 네. 오늘 모닝그룹에서 해주실 그런 다양한 식품 얘기, 그런 건강 정보 얘기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So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diverse food discussions you will have on Morning Groove today. 우선은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에게 인사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GS 본사 구내식당에서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 그 외 여러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김민지 영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와, 대기업 지땡 본사에서 네. 근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벌써부터 반겨주시는데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김민지 영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모닝그룹어들 많이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영양사님께서 만드신 급식 사진을 제가 보면 정말 아, 나 여기 학교 다니고 싶다. 진짜 학교 다닐만 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 급식이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 비교 불가더라고요. 메뉴들을 보니까.
2: 네.
1: 메뉴를 매번 그렇게 구상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영양사님께서 이렇게 명품 급식 메뉴를 실행하시는 그런 추진력과 기획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좀 궁금했어요. So where does the drive and planning ability to implement such luxury grade school meals menus come from?
2: 사실 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학생들이 뭐 하루에 적게는 한 끼, 많게는 두 끼 이상 학교 급식실에서 먹는데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하고 싶기도 했고 또 급식실이 단순히 밥 먹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 학업 스트레스 를 입고 급식실에서만큼은 되게 즐겁게 식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뭐 이벤트도 하고 다양한 메뉴들도 제공을 했어요.
1: 네.
2: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그 생각은 기업에 일하는 직원도 변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직장인분들도 바쁜 일상에 이렇게 치여서 살고
1: 네.
2: 스트레스가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작성하게 된 것 같아요.
1: 정말 영양사님이 계신 곳에는 거기 다니는 뭐 학생들이나 직원분들이 점심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겠어요. 점심시간 때문에 회사 가고 싶을 정도일 것 같아요.
2: 근데 학생들이랑 직장인들의 공통점을 제가 찾았는데
1: 네.
2: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똑같이 눈이 되게 떨망떨망하시고
1: 네네.
2: 먼저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1: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그런 거 보면.
2: 네. 그래서 되게 보람있고 되게 네. 재밌었던 경험이 있어요.
1: Right. So she aimed to provide nutritious food and create a joyful space where students could forget academic stress, and she still believes in enjoying good food and sharing joyful moments with colleagues rather than just rushing through meals. 점심 식사 하는 거 이왕이면 좀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2: 네.
1: 그죠?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nutritionist 김민지, send those in. 우리 김민지 영양사님께 질문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뭐 질문이 없으셔도 연하사님 너무 매력적이세요. 뭐 이런 칭찬 문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Okay, so let's get to these questions. 질문을 제가 이제 드려볼 건데요. 매일 집에서 저희가 밥해 먹는 입장에서는 밥을 하는 그 행위, 요리도 네. 정말 귀찮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이런 메뉴를 생각하는 게 참 스트레스일 때가 있어요. 식단을 좀 다양하게 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So is there any tip for planning diverse meals?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싶지 않거든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 네, 사실 요즘 물가도 정말 많이 오르고 맞아요. 집에서 요리해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역시 퇴근하고 나면 너무 지쳐서 집에서 되게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네. 사실 또 한 번 장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요리할 때 재료들이 남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한 번 장을 보지만 일주일 요리할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식재료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요리하는 걸 되게 즐겨하는 편이에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양배추 한 통을 사면 정말 뭐 양배추 새우쌀 볶음, 뭐 양배추 계란전, 뭐 양배추 오. 사과 샐러드 등처럼 네. 이렇게 양배추와 함께 곁들이는 채소만 변경해도 또 소스만 변경해도 되게 다양한 요리가 될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 요리할 때 가장 귀찮은 게 뭐 볶고 찌고 이렇게 조리 도구를 너무 많이 활용하면 일단 설거지도 많고 요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조리 방법을 간단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네네. 양배추 같은 건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찐다던가 아니면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0: 네네.
1: 요즘 SNS나 유튜브에 네네. 간단한 요리만 검색해도 워낙 몇천 개도 몇만 개 맞아요. 다양한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참고해보신 것도 방법이에요.
0: 아 양배추 얘기하셔가지고 뜨끔하네. 저희 집에서 지금 썩고 있거든요. 괜히 건강 챙기려고 샀다가 네,
1: 네,
0: 썩고 있고 예, 사망하셨습니다. 네. Well, with rising living costs, fewer people seem to cook at home, so perhaps you can shop for a week's worth of groceries and use the same ingredients to make various dishes like cabbage and shrimp stir fry, cabbage and egg pancakes, things like that. Changing just the side ingredients or dressing can create different meals. Also, using simple cooking methods like microwaving cabbage to reduce cooking time or making bread with blended pumpkin, things like that can also help you. 저도 좀 해볼게요. 아, 양배추는 네. 진짜 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1: 네.
0: 뭔가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하고 이 귀차니즘도 좀 극복을 해야겠습니다.
1: 맞아.
0: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우리 네. 영양사님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은 시켜 드시나요?
1: 근데 사실 영양사니까 되게 영양가 있게 잘 챙겨 먹지 이런 네. 말씀들 진짜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저도 이제 일하고 이제 직장인 삶을 하다 보니까 쿠땡 배땡
0: 네.
1: 제 VIP예요.
0: 아, VIP 너무 반전인데요.
1: 네.
0: 오, 전혀 안 드실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이렇게 또 네. 약간 숨통이 트일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성윤이 아빠님께서 출첵합니다. 랍스타 영양사로 유명하신 김민지 영양사님께서 나오셨네요. 저도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교 급식이 맛있는 날에는 하루가 너무 기분 좋았는데 당시 학생들을 생각하시는 마음 리스펙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마음씨도 따뜻하신 우리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 드려볼게요. 건강에 좋은 채소는 먹는 법이 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야채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what are some healthy ways to eat vegetables?
1: 사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야채 같은 걸 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영양가가 좋지만 저 사실 먹기가 힘들잖아요.
0: 네, 맛 없어요.
1: 맞아요, 맛 없고 편식도 아이들은 심하고.
0: 네.
1: 근데 학교에서는 보통 채식의 날을 뭐 제가 회사에서는 에코데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채소를 섭취할 수 있게 운영을 했었어요.
0: 네.
1: 근데 모든 메뉴는 채소를 이렇게 모든 메뉴를 채소로 제공하기보다 저는 평상시에 먹지 않는 채소와 그리고 또 평상시에 좋아하는 식재료를 섞어서 퓨전으로 제공하는 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왜냐면 채소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편식이 심하고 선호도가
0: 맞아요.
1: 낮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제공했던 메뉴 중에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게 뭐 또띠아 위에다가 네. 뭐 나물이나 좋아하지 않는 뭐 파프리카 여러 가지 채소를 넣은 다음에 또 좋아하는 피자 소스와 치즈를 곁들이면 또 채소가 들어간지 모르고 맛있게
0: 맞아요.
1: 드시기도 하고요.
0: 네.
1: 또 뭐또 유부 같은 거 있잖아요. 유부에 간이 되어 있어서 맛있는데 거기에 뭐 채소, 다진 채소나 해조류 넣고 돌돌돌돌 말면은 그 유부의 간 때문에 또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선호하지 않는 식재료를 이렇게 친근한 식재료와 함께 퓨전으로 제공하면 인기 만점 레시피를 만들 수 있구나. 또 아이들도 편식을 예방할 수 있구나를 느꼈어요.
0: 정말 천재적인 메뉴네요. 네. 치즈는 사실 어디 뿌려도 다 맛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먹기 싫은 뭔가 채소 이렇게 뿌려 먹고 또띠아로 만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1: 네.
0: So instead of only serving vegetables, you can blend or finely chop less popular veggies into dishes to make them more appealing. Also create popular recipes like tortilla pizzas with vegetables, things like that. 또띠아 피자는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팁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좀 건강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한두 살 이제 들수록 건강을 좀 저희가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특히 혈당, 이런 거 신경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혈당을 관리를 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욕심도 많죠. 혈당도 챙기고 싶고, 건강도 챙기고 싶고, 맛도 챙기고 싶고. So, what are some dietary options that allow for managing blood sugar while still enjoying delicious meals?
1: 사실 혈당 관리를 위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단순히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면 영양 불균형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알맞은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어떻게 드시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혈당 관리를 해봤는데 제가 실천하는 것 중에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인데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 게 우리는 밥, 국, 뭐 반찬, 김치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걸 거꾸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뭐 채소나 나물을 먼저 섭취하고 또 기름기가 없는 식품부터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채소를 먹으면 우리가 섬유소가 많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먹으면 또 배가 부르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뭐 많은 음식을 섭취할 걸 조금만 섭취할 수 있게 하고 또 위벽과 이렇게 소장을 보호해줘서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밥 지으실 때 그냥 뭐 찹쌀이나 잡곡 넣으시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또한 가지 팁이 해조류에도 섬유소가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요즘 뭐 밥다시마 요렇게 해서 다시마 잘게 다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밥에 넣어서 먹게 되면 포만감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양념에 알게 모르게 당이 진짜 많거든요.
0: 맞아요. 양념 조심해야 돼요.
1: 네, 그래서 떡볶이 한 끼만 먹어도 칼로리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갑자기 먹던 음식을 먹지 마 이러면 스트레스 받고 폭식할 수
0: 맞아요.
1: 있기 때문에 이런 양념들을 뭐 이렇게 고추장에 이런 양념들을 뭐 저당 고추장, 저당 양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체한다던가 뭐 설탕은 스테비아, 그리고 저당 알룰로우스 이런 양념들을 바꿔서 조리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사용하지 마, 먹지 말라기보다 이렇게 천천히 바꿔가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좋습니다. So simply reducing or restricting certain foods can cause nutritional imbalances, so it is important to consume a balanced diet. And to manage blood sugar, try these methods like reverse meal order, healthy seasonings, and fruit intake, and having regular meals, things like that.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밖에 계신 박은희 팀장님께서 마라탕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마라탕을 뭔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1: 근데 사실 마라탕이 한때 열풍이 엄청 불어서 학교 급식에도 막 기사가 엄청 나고 마라탕 열풍이 정말 모든 학교에 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0: 그러니까요.
1: 그렇고. 근데 사실 마라탕의 가장 문제점은 나트륨이잖아요.
0: 맞아요.
1: 사실 만약에 꼭 드셔야 된다면 이렇게 드시지 말라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잖아요.
0: 많이
1: 그래서
0: 받으실 분이셔서.
1: 네, 그래서 이왕이면 마라샹궈 볶음보다는 마라탕의 국물 요리를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드시지 마시고 거기서도 채소나 토핑을 정말 다양하게 추가하실 수
0: 채소 토핑.
1: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떡이나 이렇게 당면 같은 것보다는 뭐 버섯, 채소, 건두부 이런 것들로 바꿔서 네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걸
0: 조금
1: 추천드려요.
0: 줄여나가는 걸로 아예 네, 안 드시는 맞아요. 것보다는 네. 그리고 뭐 그 드실 때 막 그 마라탕 자체도 간이 굉장히 센데 그걸 막 소스에다가 또 찍어 드시더라고요. 뭔가 소스는 좀 피해야겠죠. 마라탕 다이어트를 하려면
1: 정말 이런 말씀 네. 드리면은 안 들키실 거 알지만 뭐 인터넷에 네. 이렇게 0칼로리 뭐 땅콩 소스나 무지방 땅콩 소스가 있어요.
0: 아, 네네. 그러니까
1: 너무 좋아하시면 그 소스를 한 통 구입해 드시는 것도
0: 나중에 제가 선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마라탕 네. 다이어트 뭐 참 재밌는 워딩인데요. 네. 우리 2778 모닝그룹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0: 출세카메다 영양사님, 카레가 좋다는데 추천하는 조리법이 있으실까요? 라고.
1: 맞아요. 카레 같은 경우에도
0: 네.
1: 나트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0: 네.
1: 카레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제공하냐면 과일이나 채소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제공하는데 제가 카레를 제공했을 때 놀랬던 게 저는 카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0: 네네.
1: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레를 되게 좋아하지 않아서
0: 네.
1: 되게 잘게 다져서 제공을 하고 뭐 당근, 양파 이런 것도 넣지만
0: 네.
1: 여기에 뭐 코코넛 오일이나
0: 오, 너무
1: 그리고 뭐
0: 맛있겠다.
1: 저지방
0: 네.
1: 오일을 넣으면 풍미가 고소해지고
0: 맞아요.
1: 또 여기에 아이들이 평상시에 좋아하지 않는 뭐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넣어도 훨씬 더 단맛이 추가돼서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최대한 건더기를 많이 추가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0: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너무 좋아하는 건더기여가지고,
1: 그쵸.
0: 네, 단호박, 고구마, 너무 좋습니다. 카레 먹고 싶네요, 갑자기. 요즘에 이제 청소년 비만도 되게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식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what are some healthy eating habits that can prevent adolescent obesity?
1: 근데
0: 네.
1: 사실 청소년 비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굶는 건 사실 위험해요.
0: 네네.
1: 제가 영양 상담을 했을 때
0: 네.
1: 본인 체질에 맞는 이렇게 방법, 식단이나 운동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게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식사 관리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영양 상담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육류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이니까
0: 네.
1: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 괜찮다는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0: 아,
1: 많거든요.
0: 네네.
1: 근데 사실 적절히 뭐든지 적절히 섭취하면 좋지만,
0: 네.
1: 너무 과한 단백질도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단백질도 이렇게 필요한 양은 이렇게 근육에 쓰일 수 있지만,
0: 네.
1: 남은 단백질은 이렇게 혈당으로 올라가서 또 지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0: 오.
1: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0: 네.
1: 육류가 많은 동물성 단백질과 이렇게
0: 네.
1: 콩두부에 많은 식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적정 비율로 골고루
0: 아.
1: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뉴 하나만 먹으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편식이 있고요.
0: 아.
1: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밥이나 카레,
0: 네.
1: 밥, 제육볶음, 돼지고기 이렇게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먹지 않는 식재료와 또 좋아하는 식재료를 이렇게 퓨전해서 이렇게 조리해준다면 이렇게 편식도 예방하고
0: 네.
1: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과일에 식이섬유가 되게 풍부한데
0: 네.
1: 정말 많은 당이 있기 때문에 과일도 양명성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과일이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0: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 자꾸 과일 많이 먹으라고.
1: 맞아요.
0: 네.
1: 근데 되게 큰일 나요. 그래서 하루에 적정량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0: 네네.
1: 또 껍질에는 되게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이왕이면 착즙이나 이렇게 내려서 드시는 것보단 생이나 건더기 씨 드시고 또 이왕이면 당함량이 낮은 베리류, 뭐 블루베리, 딸기, 뭐 스트로베리, 아니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용과 요런 과일들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0: 네.
1: 저는 비만이 여러 질병 외에도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성장 호르몬
0: 네.
1: 분비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0: 그럼요.
1: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식사를 하기보다는
0: 네네.
1: 꾸준한 식사 습관을 길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0: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So it is important to find a method that suits your body. Consistent meal management and regular exercise are crucial for health. Avoid starvation diets as they can increase appetite and be harmful. So balanced animal proteins like meat and plant proteins like beans and tofu to avoid excessive protein intake, which can lead to fat storage. Also, encourage children to eat a variety of foods by incorporating less preferred ingredients into tasty dishes and using healthier cooking methods like baking or steaming. 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질문들이 막 들어오고 있네요. 우리 9909 모닝그룹께서, 안녕하세요, 영양사님. 저희 5학년 아이는 고기를 안 먹어요, 유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맛있게 먹일 수 있는 요리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1: 고기 같은 게 사실 고기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요리인데 안
0: 그러게요.
1: 좋아한다고 해서
0: 예.
1: 정말 놀랐어요. 그것도 하나의 특정 고기가 아니라 여러 고기를 네. 좋아하지 않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저도 영양사로 이렇게 근무하면서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도 한두 명 정도 봤거든요.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잘게 다져서 그 음식에 넣는다던가.
0: 볶음밥이라던가.
1: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왜 식감이나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조리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0: 뭐
1: 고추장에 다진 고기를 넣는다던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영양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고기에는 단백질이 정말 많잖아요.
0: 네.
1: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뭐 대체 단백질인 두부나 콩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다른 단백질로 채워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0: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고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크면서 이제 식습관이 바뀌면서 좋아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또 볶음밥에 이렇게 잘게 들어간 고기나 이런 거는 그래도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으면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1: 그리고 또 양념을 좀 맛있는 걸 곁들여주면 고기 향이나 이런 게 덜 나서 그나마 먹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 향 때문에 아무래도 전 안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1: 네.
0: 오히려 그냥 구운 고기보다는 양념된 그런 양념갈비 이런 것들은 아주 잘게 썰면 제가 먹었었거든요.
1: 아, 네.
0: 약간 그런 팁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And if they have hard time taking those animal proteins, try to give them plant proteins instead, like beans and tofu for an alternative.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고양이 CSI, Cat CSI 모닝그룹업계에서 와 듣다 보니 식단의 신세계를 탄생시키신 김민지 영양사였네요.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길 응원해요라고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1: 네.
0: 좋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저 같은 1인 가구는 혼자 먹기 위해 좀 거창한 요리하는 걸 딱히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네, 1인 가구를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건강하고 또 욕심 부렸죠. 맛있는 메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0: So, what are some healthy and delicious menu recommendations suitable for single person households?
1: 사실 저도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너무 공감되는 질문인데요.
0: 네.
1: 사실 한번 장을 보면 요리하기 너무 많고 관리가 어려워서 이렇게 아까 냉장고에 막 썼거나 낭비하는 식재료가 정말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식재료도 또 데쳐서 뭐 얼리고 소분하고 사실 이런 것도 너무 일이기 때문에
0: 네네.
1: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팁이라면 요즘 냉동채소 다져진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냉동채소를 구입하거나 또 하나하나 포장된 생선 그리고 요즘 나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도 생이 아니라 이렇게 말려서 개별 포장된 제품이 정말 많아요.
0: 네.
1: 쉽게 구할 수 있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요리할 때 그 유통기한이 길고 관리가 쉽게 이런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0: 네.
1: 아무래도 생채소보다 이런 식재료도 영양 성분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0: 네.
1: 이렇게 보관 방법도 쉽고 조리하는 데 간편하기 때문에 전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요.
0: 네네.
1: 또 1인 가구 보시면 뭐 냉동 볶음밥이나 뭐 이런 것들 사서
0: 네.
1: 되게 집에서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1: 저 같은 경우에 냉동 볶음밥이나 이런 제품들을 드신다면 거기에 집에 남아있는 뭐 짜투리 채소를 섞어 먹는다던가
0: 아, 네.
1: 뭐 라면 대신에 요즘 뭐 곤약면이나 이런 면들 진짜 많거든요.
0: 네.
1: 라면에 칼로리가 훨씬 더 적어요.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사다 두셨다가 뭐 고추장이나 고기 넣어서 비빔면으로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먹는 식재료를 이렇게 건강한 식재료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When buying groceries in bulk, opt for frozen and individually packaged items to reduce waste. And these have longer shelf lives and are easier to store. 라면 칼로리 알고 싶지 않아요. 저희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저희
1: 네.
0: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So we're going to be back to talk more about nutrition facts after Meghan Trainor, Better When I'm Dancing. Stay tuned, everyone.

0: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n TBS EFM, and today we are joined by a special guest, a nutritionist,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0394 Morning Groove께서 영양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팁 많이 알고 갑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아들을 위해 저도 카레를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도전해 볼랍니다. 김민지 영양사님이 모든 학교에 계시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라고 응원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카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아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배고픈 아침입니다. It's rather a starving morning. 우리 영 H님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했어야 했는데 아쉬워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좀 아쉽네요. 네, 너무 이렇게 아름다우신 우리 영사님을 담아야 드려야 되는데.
1: 네,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0: 네. 우리 아리수님께서 좋은 정보 많이 얻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해주셨고 박혜미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아침에 시리얼이나 바나나를 갈아 먹는 거 정말 안 좋을까요? So is it not healthy to have bananas and cereals blended together for breakfast?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근데 저도 네. 사실 이렇게 영양 상담을 하면서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 공복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뭐 어떤 게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공복에 먹으면 뭐 아침에 먹으면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람마다 체질이나 이런 식습관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아침에 이걸 먹고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음식을 먹어봤을 때 뭐 내가 몸에 맞는지 괜찮은지 이런 식습관들을 꾸준히 한번 유지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과일의 양면성이 있다고 했지만
0: 네.
1: 바나나도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그에 비해서 당도 높기 때문에
0: 네네.
1: 이왕이면 뭐 바나나 같은 경우 2분의 1을 드시고 바나나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단백질은 뭐 달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0: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이제 뭐 계란이랑 좀 균형 있게 그런 식사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1: 네네. 그리고 네. 시리얼 같은 경우에도 네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시리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놀라나 견과류가 들어간 건강한 시리얼이 있는 반면에 그 밀가루가 많고 뒤에 보면 뒤에 영양성분표라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 설탕이나 당함량이나 지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 제품이 있어요.
0: 과자죠. 네.
1: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뭐 이런 시리얼 먹는 게 좋고 나쁘기보다 건강한 제품을 찾아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 사실 때 뒤에 영양성분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랑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뭐가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So I'm curious about the most popular menu items among students and among working professionals. 어떻게 다를까요?
1: 근데 네.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0: 네.
1: 아무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뭐 랍스타나 캐비어 되게 이런 특별한 식재료가 아닐까 싶어요.
0: 네.
1: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식재료를 경험해봐서 너무 좋았다고 했고
0: 네.
1: 직장인분들도 제가 회사에 처음 이직했을 때 저 보고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게 랍스타 언제 주냐. 우리도 랍스타 해달라.
0: 랍스타로 워낙 유명해지셨으니까.
1: 맞아요. 네. 그 말을 제가 정말 과장해서 1000번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뉴들이 이렇게 가장 인기가 있었고 기억에 남고 뭐 사실 랍스타나 이런 고단가 식재료만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게 아니라
0: 네.
1: 뭐 생선이나 뭐 좋아하지 않는 식재료 같은 경우에도 정성이나 조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최대한 정성을 많이 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Can you guys imagine lobster for lunch menu? 어떻게 랍스터가 점심 식사로 나오는지 저도 진짜 랍스터만 먹어보고 싶네요.
1: 네.
0: 점심 메뉴를 한 번도 태어나서 점심에 랍스터를 먹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네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 작은 예술 모닝그룹께서 정말 유익합니다. 저는 아침에 뭘 먹으면 탈이 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될까요?
1: 사실
0: 네. 네네.
1: 이분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왜 탈이 나는지
0: 네.
1: 평상시 어떤 식습관이나 어떤 질병이 있는지부터 영양 상담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0: 네.
1: 뭐 인터넷 검색해서 뭐 제 인스타 찾아서 뭐 다이렉트나 메시지 주시면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0: 네네.
1: 영양 상담을 해드릴게요.
0: 영양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아보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아야 되니까요.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it's time to wrap up the segment already. So I have this final question for you. 영양사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뭔가 뿌듯한 순간도 있고 뭐 힘든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So I'm curious about that. So as a nutritionist, when are the moments that you feel proud and the moments that you feel challenging?
1: 사실 제가 영양사로 지금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0: 네.
1: 단순하게 보면은 영양사는 타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음식 하나로 행복을 선물한다는 점에서
0: 오.
1: 되게 이보다 보람된 직업은 없다고 생각을
0: 네.
1: 하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저는 되게 많이 웃고 행복해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근데 물론 힘든 순간도 되게 많은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영양사로 힘든 순간이지 업무적이나 뭐 외적으로 힘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이렇게 잔반이 많거나 또 좋아하지 않았을 때 되게 속상하고 하나의 뭐 특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부터 준비했는데 식재료가 좀 좋지 않은 게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정말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0: 네. 정말 진심이신 분이시네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혹시 MBTI가
1: 네.
0: 어떻게 되시나요?
1: 제가
0: TJ?
1: 네, TJ인데,
0: 네네네.
1: 근데,
0: 그러실 것 같아요.
1: 네, 근데 네. 일할 때는 J인데, 평상시에는 근데 P예요.
0: 정말 멋지고,
1: 반반입니다.
0: 네, 프로페셔널 하신 우리 영양사님이신데요. So yeah, nutritionists don't just prepare meals, they bring happiness through food. And despite challenges like ingredient mishaps, they learn and adapt to ensure quality. And looking ahead, they aspire to pursue food-related dreams that positively impact others. And I can really feel that your sincerity towards food, so please continue to provide us happy meals in the future. 지금까지 명품 급식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time. 오늘 모닝그룹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제가 영양사나 네. 그 외에 하고 있는 활동들이 이렇게 저만의 이익이 아니라
0: 네.
1: 이렇게 다른 분들께 되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너무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Everyone, so we're going to wrap up Mystery of Insight here and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stay tuned. Here is Tai T80 Easy. 감사합니다.
1: 네.

All right, morning groovers. I am back. I hope you guys enjoyed the interview session with the nutritionist Kim Min-ji 영양사님. I really had a great time too. Now let's get to your messages. 우리 브래들리 모닝 그룹어 출첵 영양 정보 좋네요. 반찬 만드는 거 쉽지 않지만 건강한 식단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t's not so easy to make all those different kinds of 반찬s, but we need to make efforts to have a balanced and healthy meals too, right? Now, this is regarding MG Q&A. Today's question was,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today? 오늘 아침 식사 어떤 거 하셨나요? 제가 여쭤봤죠. 4288, 사랑연이맘 모닝그룹업께서 출첵합니다. 아들 먹일 참치마요 주먹밥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피디님.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참치마요 주먹밥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유일하게 삼각김밥을 사 먹을 때 참치마요 맛만 먹거든요. 참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I think tuna is a great food ingredient because it can go a lot of, it go into a lot of different dishes. 뭐 참치 볶음밥도 있고 참치 김치찌개도 있고 이렇게 주먹밥도 만들 수 있고 참치가 은근히 또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3378, 아들 둘 아빠 모닝그룹이시죠? 식빵 토스트 시리얼 번갈아 가면서 먹어요. 저는 아침에 밥, 반찬 챙겨 먹으면 더부룩해요. So usually I would go for some toasts and bread or cereals. If I have rice for breakfast, it usually feels a bit heavy for me. 저도 아침에 밥 먹으면 약간 좀 더부룩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무거운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빵과 토스트, 커피 먹는 걸 즐겨 먹는 편입니다. 우리 508 하나 모닝그룹어 아침은 간단히 딸기 3개, 브로콜리 2조각, 당근, 양파, 그리고 사과, 양상추와 손에 잡히는 채소들을 넣고 갈아서 블루베리 10개, 아몬드 10개, 청국장완 25개, 단백질 파우더 1스푼, 올리브유 1스푼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 반어법이신 거죠? 간단히가 아닌 것 같은데요. This does not look like a simple breakfast because this whole blend, it's got like all different kinds of ingredients included. It's got vegetables, it's got some proteins and everything, almonds, nuts, fruits.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씻고 다지고 아무리 이렇게 블렌딩을 한다고 해도 와우, 이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But it does sound incredibly healthy.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건강한 식단인 것 같습니다. 뭐 본인만 귀찮지 않으시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즐거우시다면 아침마다 이렇게 드시면 너무너무 좋죠. 한 잔만 먹어도 뭔가 건강 레벨 업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는 저는 아침에 사과 한 개, 떠먹는 요구르트 하나, 두유 하나 먹고 모닝커피 마시고 있어요. So an apple and also some yogurt and some soy milk and morning coffee of course. 아침에 모닝커피는 다들 필수이신가 봅니다. 그죠? 이 정도만 드셔도 뭐 간단하고 건강있게 잘 챙겨 드시는 편이신 거죠. 거르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맞는 그런 영양분 있는 음식 메뉴 찾기. 아까 영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Morning Groovers, stay tuned. I'll get back to more of your messages after listening to a song now. Here is James Bay, Pink Lemonade.

And now I'm going to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We have a check-in message from Noah and Ryan's mom, 4272. Good morning이에요. 오늘은 종합검진 받는 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종합검진은 떨린다는데요. 부디 무탈하기를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going to a health checkup today. 건강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무탈하실 거예요. 그동안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건강검진 받는 날 진짜 무섭기는 해요. 아, 나또 괜히 막 뭔가 하루 전날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식단 관리하잖아요. 건강검진 조금이라도 결과 좋게 받으려고. 우리 노아 앤 라이언 어머님 아무 일 없으실 겁니다. 부디 건강길만 걸으시길 바라고요. Now for MG Q&A, 우리 주현 모닝그룹께서 아침은 누룽지 끓여 먹어요. 고소하고 가볍고 좋아요. 누룽지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누룽지랑 깻잎이랑 뭐 김치 이런 거랑 건져가지고 같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는 이상하게 해외여행만 갔다 오면 이렇게 누룽지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It feels good and also since this is really hot, it's good for your stomach too. From my point of view. 뭔가 속이 좀 안 좋거나 소화가 안 되고 이럴 때 누룽지 끓여 먹으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 먹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1253 모닝그룹어 오랜만에 문자 남깁니다. 매일 아침 열심히 듣고 있는데 출근하기 바빠서 문자를 못 남겼어요. 오늘도 모두들